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맞아.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션돈 션산이고
0: 네.
1: 엇돈 엇산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대요?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에?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선우.
0: 오, 스컬!
3: 저는 뭐예요?
2: 부리부리 이선우.
0: 어,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3: 많았어요. 오, 진짜로요?
1: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든가 가격을 본다든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든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오. 헤라 블랙 쿠션.
2: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어,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아요.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아. 이런 것도 많이.
1: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썼어요.
3: 그거 엄청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예. 네.
2: 그 마데힐.
1: 마데힐.
2: 마데카소사이드.
0: 메디힐의 그 마데코사이드. 아,
2: 마데카소사이드.
0: 마데카소사이드.
1: 예.
0: 앰프. 그게 1위?
2: 네.
1: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1: 민감한데.
2: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이.
1: 아, 진짜요?
2: 네.
1: 한마디 하시죠, 바로.
2: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어, 그.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1: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3: 아, 맞죠?
2: 가격 올리지 마세요.
1: 가격?
3: 가격.
0: 가격이 맞긴 하죠.
1: 이어서 말 한마디 해주세요.
2: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1: 이제 순서 물품들을 한번 각각 분들.
3: 어? 한번 해봐.
1: 자, 와요 출격!
3: 오케이.
1: 저는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0: 네.
1: 내가 업무할게. 먼저
0: 가.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2: Yeah.
0: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beauty?
2: Yeah.
0: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rom?
2: Russia.
0: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알았죠? 아,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4: Why did you come to Korea?
2: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0: Oh, BTS concert.
2: When is
4: Seventeen
2: concert.
0: Seventeen concert too.
2: Yes.
0: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2: Yes. Yes. Many projects. It's quite popular.
0: Oh really? In Russia?
2: Yeah. Yeah. Most people use Korean.
5: Korean products. We don't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3: Oh, then you guys go in a Korean shop and buy it that what you want.
5: Yes, yes.
3: Okay, I got it.
5: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3: Oh, thank you.
5: We trust you. we trust you.
3: What is your K beauty item? Several times you use it.
5: Dr. G.
3: Dr. G.
5: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1: Cleansing balm.
3: Cleansing balm.
5: Dr. G.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3: Oh.
2: Like it's not sticky.
5: Yeah.
3: What about you?
5: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3: Uh-huh. Soybean.
5: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3: Moisturizing for you.
5: Yes.
3: Oh,
5: yes.
3: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5: How long
3: did you use it?
5: About 2 years.
3: 2 years. Okay. What about you?
2: Me too.
3: 2 years.
2: 2-3 years.
3: 2-3 years. Oh.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1: 이렇게 K-beauty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 you for the love, K-Beauty.
5: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3: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1: Yeah. 아까 또 들어보니까 yeah. 러시아에 yeah.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3: 네. 더 낫다고 했잖아요.
1: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네. 아, 기분이 좋네요.
3: 너무 좋습니다.
1: This is cake.
3: Beauty.
1: Beauty. 그리고 확실히 네. 이 또 많은 분들께서 네. K-Beauty 제품을 이렇게 저 이용해 주시고 하니까
3: 네.
1: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3: 네.
1: 더 알려야겠다.
3: 맞아요.
1: 제품들을 네. 좀 해야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3: 피피를 주세요.
1: 주세요.
3: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1: 주세요.
3: 예. 네.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 하면 좋을까?
1: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3: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1: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3: 불 냄새?
1: 해운대로 하죠.
3: 이거는 호빵 냄새 아니야?
1: 그러니까. K-뷰티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린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3: 유명한 데인가 봐.
1: 소금빵.
3: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6: 여기서 드셔보죠.
3: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1: 이게 왜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마워요.
3: 우와.
1: 자, 먹어봅시다.
3: 맛있다.
1: 자, 아무래도
3: 우리
1: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3: 전 ENFP인데.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실래요?
7: 네.
1: 좋습니다.
3: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7: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3: 정은수님?
7: 네.
3: 왜 근데 서울에는?
7: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3: 에이티즈 네, 분들의 팬.
7: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3: 진짜요?
7: 진짜요?
3: 왜요?
7: 좋죠.
3: 혹시 K-뷰티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7: 네.
3: 우리 외국 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7: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3: 아이브로우.
7: 되게 좋아요.
3: 어떤 면에서 더?
7: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3: 네.
7: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3: 오.
7: 그래서 거기 거 봤어요.

0: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1: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아,
2: 그렇죠.
1: 그렇죠. 뭐, 두 그럼, 통째. 그렇죠. 아 아니 나 그거 저 고3 때부터 썼어요.
2: 응.
1: 네, 그래서 세 통째?
2: 세 통째.
1: 아니,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그.
3: 그러면.
1: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통을 4년을 썼어요.
2: 오.
1: 하나를. 네.
4: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1: 오 맞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진짜 추천해요.
4: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ATG의 성환님에게
2: 네. 네, 한번 인사해 주시죠.
1: 아, 성환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2: 좋은 하루 보내시고
1: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2: 아 진짜로요?
1: 진짜, 진짜로 팬이에요.
2: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0: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네.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2: 네.
0: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2: 네.
0: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2: 네네네.
0: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2: 네.
0: 이 가슴 한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2: 아, 그 정도예요?
0: 예.
2: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또 뭐죠?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2: 네.
0: 제가 세 개 골라서
2: 네.
0: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리뷰 앤 다이어리.
0: Let's go.
2: Let's go. 와!
0: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2: 맞아요.
0: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2: 오!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네.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2: 네.
0: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0: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2: 와!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0: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2: 네.
0: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2: 네.
0: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2: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0: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오.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2: 오? 진짜?
0: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2: 네.
0: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2: 네,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0: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2: 네.
0: 체크를 해봐야죠.
2: 아 우리 손등
0: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걸.
2: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이 돼가지고.
0: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2: 네.
0: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2: 약간
0: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2: 네.
0: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2: 아 다행이네.
0: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요.
0: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2: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0: 확실히
2: 네.
0: 촉촉합니다.
2: 촉촉해요?
0: 촉촉하고
2: 네.
0: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2: 네.
0: 마데카 소사이드
2: 네.
0: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2: 네, 네, 네.
0: 좀 막 흔적과 잡티를 없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2: 무거워요?
0: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면 아. 딱 끈적이지 않고
2: 네.
0: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들으시죠?
2: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0: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2: 배부르겠다.
0: 피부 양보했습니다.
2: 네, 피부 양보했어요.
0: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2: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0: 예. Yeah.
2: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0: 오.
2: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그렇지,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2: 그쵸, 그쵸.
0: 이게 사실 이 프로젝트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2: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0: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2: 네.
0: 그리고 부드러운 발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2: 한 번도 없죠.
0: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2: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0: 아니요, 그냥 각자.
2: 일단 한번
0: 리허설. 네,
2: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0: 아. 진짜 입문자예요.
2: 오우와! 오우와! 이게 뭐야?
0: 뭐야 그 리액션?
2: 오!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0: 그렇죠.
2: 결 살려주는 거 맞죠?
0: 결도 살려주고
2: 예. 네.
0: 버트림, 스머징.
2: 아 스머징, 스머징.
0: Yeah.
2: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0: 예. Yeah.
2: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 네.
2: 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은 털이니까.
2: 아 많이 맞는데요. 네,
0: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2: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2: 네, 도전? 진짜 어?
0: 도전 눈썹에?
2: 도전!
0: 도전 오.
2: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0: MC. 오! 결이 완전 살아났어요.
2: 이렇게?
0: 싱싱싱 이렇게.
2: 아 그대로 한 것처럼? 오 좋네.
0: 눈썹 털이.
2: 오.
0: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저도.
0: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2: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
0: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0: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자,
2: 네.
0: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2: 어?
0: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2: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디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0: 와우.
2: 이걸 뭘로 지우죠?
0: 클렌징 밤으로 지워요.
2: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리웠던 거구나.
0: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2: 맞죠.
0: 근데 또 이제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2: 근데 뭐가 달라요?
0: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이제 밤으로 지운다고 해요.
2: 아.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2: 그렇죠.
0: 과학이죠.
2: 그렇죠.
0: 사이언스.
2: 와우, 과학, 사이언스.
0: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2: 아, 그래서.
0: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Non comedogenic.
2: 네.
0: 몸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2: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2: 네.
0: 여드름성이나 민감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 오~
0: 바로 써보도록 하죠.
2: 네, 좋아요.
0: 클렌징은
2: 네.
0: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2: 네.
0: 얼마나 잘 되냐.
2: 네.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2: 맞아요.
0: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 네.
0: 바릅니다.
2: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0: 네, 비비면 됩니다.
2: 아, 한번 해볼게요.
0: 네. 어때요? 지금 촉감이?
2: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우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0: 오.
2: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0: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2: 오.
0: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2: 네.
0: 그걸 다시 이제 물을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2: 아.
0: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2: 네. 사장님.
0: 사장님.
2: 네.
0: 여기 저희 단골이죠?
2: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0: 자.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네.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2: 오.
0: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네.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2: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0: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네.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다 빠지는 거죠.
2: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네. 높은 물을.
0: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2: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0: 네.
2: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0: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2: 아,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0: 좋습니다.
2: 네.
0: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2: 네.
0: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2: 네.
0: 먼저 뽑으세요.
2: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0: 아, 진짜로?
2: 네.
0: 아, 왜요?
2: 아, 왜냐고요? 네.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0: 어디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우 혼자?
2: 볼게요.
0: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2: 네, 맞죠.
0: 저는 클렌징 밤으로 왔어요.
2: 클렌징 밤?
0: 예.
2: 왜죠?
0: 아무래도 저는 네. 작은 게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2: 역시 이션 군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0: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2: 완전 진심이에요.
0: 네.
2: 이제 제 타입이죠.
0: 그렇죠. 네. 아니요? 진화할 수 있어.
2: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0: 그러긴 해.
2: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렛츠고!
0: 리뷰북 타임.
2: 북구! 레고 해보도록 하시죠.
0: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2: 네.
0: 좀 찾아봤어요.
2: 찾아봤어요?
0: 이제 깨달았어.
2: 뭘요?
0: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찍거나 스크랩
2: 네.
0: 느낌.
2: 네네네.
0: 아, 그 한 장만 쓰세요.
2: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0: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암 좀 살짝 넣을게요. 명암 있어야 좀 리얼하게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를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깜짝 놀랐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1: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습 요깃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0: 오.
2: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0: 오.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매도 재미.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2: 와.
0: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2: 레이션.
0: 깔끔하게.
2: 좋았습니다.
0: 이거 어제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2: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2: 네.
0: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2: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some of the trendiest figures here in the country. Now, there's a saying in Korea, good fortune comes to those who smile. And today's guest seems to prove that saying with her whole being, spreading bright, positive energy wherever she goes. We're joined by laughter therapist, Oh Haengja. Welcome.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크런처들에게 인사와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Hello, crunchers. I'm Haengja Oh, your laughter therapist. I'm here to bring you bright energy and lots of smiles. Thank you for having me.
0: Yay! Thank you for being here.
1: 네.
0: You know what? One of our crunchers, Benny, is saying, 저희 크런처 베니가 네. 어서 오세요, 행자 치료사님. Welcome.
1: Thank 네. you. 감사합니다.
0: Thank you, Benny. 네. Stay tuned. 네. All right. So I'm curious. Are you really this cheerful 24/7? Like when you get up in the morning, are you always like this upbeat? 평소에도 이렇게 24시간 내내 선생님 웃음과 에너지가 넘치시는지 궁금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텐션이 높으신 편인가요?
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런가요? okay, so no, she's not like that 24/7. And she's not always this upbeat when she wakes up in the morning.
1: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텐션이 높으면 네.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0: If you're upbeat or your tension is this high from the morning till you go to bed, then you're not a human being, is what she said. Oh my gosh. All right. Well, then what makes you laugh the most? 그럼 오행자를 가장 웃게 만드는 건 뭔가요?
1: 저를 가장 웃게 만드는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0: Oh, so what makes 행자 happiest is what she's doing right now, her work. Okay.
1: 강의를 하고 네. 사람들과 함께 웃을 때 내가 웃지 않으면 타인을 웃길 수 없으니까요.
0: So lecturing people, and if you don't smile yourself, you can't make other people smile and laugh, right? So she just loves her work, lecturing people, being in front of people, and teaching them through laughter. All right, well, I think we're in for a very fun conversation today, and we'll talk through keywords, all right? 오늘 유쾌한 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오픈해 주시겠어요?
1: 그럴까요?
0: 네.
1: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0: 두구두구.
1: 자.
0: Energy. I can't think of a word that better suits you. Energy. 첫 번째 키워드 네. 에너지인데요. 네. 선생님과 참 잘 어울리는 키워드입니다.
1: 그렇죠?
0: 네. All right. So first of all, what exactly does a laughter therapist do? I'm curious. How do you use laughter to, I guess, cure people? 먼저 웃음 치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웃음 치료사는 웃음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0: So a laughter therapist basically uses laughter to cure people's mind and body.
1: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그렇죠. You become happy when you laugh.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혼자 웃으려면 어색해요.
0: 맞아요. But it's awkward when you want to smile, laugh alone, right?
1: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0: People might think you're a little weird, off.
1: 그래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네. So as a therapist, she helps other people to laugh. She laughs with them, smiles with them. And helps them to treat themselves, cure themselves through laughter like this. Well, what first led you to laughter therapy then? 그럼 어떤 계기로 웃음 치료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1: 한 거의 20년 전에 갑자기 이제 스피치를 배웠어요.
0: Oh, so 20 years ago, 행자 learned speech.
1: 영업을 좀 잘하고 싶어서 스피치를 배웠는데 그때 나도 강사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이 올라온 거죠.
0: So she wanted to be better at sales, and that is why she learned speech. But as she learned that, she wanted to lecture people. She felt that urge in herself.
1: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때 대학을 들어가고 네. 웃음 치료를 시작했어요.
0: Oh, so that's when she entered university again and started learning laughter therapy. And here she is now, working as a laughter therapist. Amazing. Well, since becoming a laughter therapist then, 행자, what's the biggest change you've noticed? 웃음 치료를 시작한 뒤 스스로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뭐였을까요?
1: 가장 큰 변화는 네. 제가 행복해졌어요.
0: Oh, the biggest change was that she became happy.
1: 제가 행복해지니까 네. 그 행복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거죠.
0: And because 행자 became happy herself, that positive, bright energy was spreading to the people around her as well.
2: 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에너지 전파해 주세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All right, I hope she continues to spread that to everybody around her. Now, I imagine some people come to you struggling with depression or something really sad, like deep sadness, saying they've almost forgotten how to laugh. How do you help them find laughter again? 우울증이나 깊은 슬픔 때문에 웃는 법 자체를 네. 잊어버렸다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웃음의 물꼬를 어떻게 터주시는지 궁금해요.
1: 그런 분들에게는 네.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단계별로 서서히 스며들게 해드려요.
0: 아, 단계별로. So for those people, you can't just make them laugh from the beginning. It's going to be really awkward and really difficult for them. So you go step by step and make sure that it happens naturally.
1: 그렇게 웃을 수 없는 상황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네. 시작합니다.
0: So you have to recognize that they can't laugh. It's not easy for them to laugh at this moment, but also give them hope that eventually they will find their laughter again.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in life, we have to force a smile too, you know? But can fake or forced laughter actually benefit us as well?
2: 근데 선생님, 살다 보면 억지로 웃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2: 네. 혹시 이렇게 억지로 웃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1: 당연하죠. 아~ 억지로 웃어도 네. 도움이 됩니다.
2: 다행이네요.
1: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음식 레몬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0: So okay. So when you just laugh, whether it's a fake or whether it's forced, it doesn't matter. It is still beneficial, and it's same as when you imagine a lemon, you already start having saliva gather in your mouth, right? It's the same sort of theory.
1: 그렇게 우리의 뇌를 네. 살짝 속이는 거죠.
0: So it's basically tricking your brain into thinking that you're happy. So laughing, forced laugh also is beneficial, is what she is saying. Well, you travel around giving lectures to a lot of people, but I'm sure occasionally you meet someone who is just thinking, nope, I'm not going to smile at all. But do you have a secret weapon that can make even the toughest person, I guess, crack a smile?
2: 강의를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웃음 치료를 펼치고 계신데요. 개 중에 절대 안 웃겠다라고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분들마저 네. 웃게 만드는 선생님의 필살기가 있을까요?
1: 절대 웃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제가 하는 게 있죠.
0: So there is something that she does to the person who seems like they will not smile at all.
1: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웃습니다.
0: 아, 이렇게 가까이.
1: 네, 네, 웃음은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0: 오, 네. So that she walks up to them, really close to them, and then she smiles. And because smiles are contagious, this will make them smile too.
1: 우리 지인님이 네. 웃지 않을 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0: 아, 네. 네.
1: 이렇게 웃으면 어이가 없어서도 웃어요.
0: 네. Oh, so she just demonstrated it for us right now. If I'm not smiling, she would come closer to me, laughing and smiling, and people will eventually crack
2: a smile or start laughing, thinking that it's really funny, you know? Okay, just like me. All right, so I also heard you have a special clapping technique as well. Can you tell us? 선생님, 특별한 박수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자, 제가 박수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2: So she's going to show us a clapping technique.
1: 먼저 이 박수를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해요.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잘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2: Ah, so first of all, you have to shout out this chant. People who do well think positively, which is why they do well. 네.
1: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2: And people who don't do well think about negative things, which is why they don't do well in things.
1: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잘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된다 박수를 합니다.
2: Ah, so we have to think positively and think that everything is going to go well, you know, work out well. And in Korean, we call that 된다. We can, okay? And it's the we can clapping technique.
1: 그럼 제가 먼저 좀 실습을 해드릴까요?
2: 아, 좋습니다.
1: 먼저 보여드리도록
2: 네.
1: 할게요.
2: So our teacher, 행자, is going to show us first. Let's take a look.
3: 원래 일어나서 하면 좋은데.
2: It's better if you stand up, but she's going to sit down and show us.
3: 네. 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2: Okay, so she just showed us the clapping technique. 선생님 한번 박수 쳐주시겠어요? 그럼 네. 제가 영어로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 네, 좋아요.
2: 시작.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So well. So that is the we can clapping technique, guys. Try it out yourself, okay? Oh my gosh, 얼굴이 아파요, 선생님. 지금 광대
1: 맞아요. 이 많이 웃으면 예뻐져요.
2: 네. 네. So if you laugh and smile a lot, you're going to become prettier and more beautiful.
1: 내 네, 얼굴에 경직돼 있는 근육이 다 풀리거든요.
2: Because all the stiff muscles in your face will eventually become really soft. 좋습니다. 네. Okay, so crunchers, join us as well. Try that out yourself. All right, well, even just listening to you speak, there's just so much bright, positive energy. Are there any speaking habits or techniques that make us more likable and I guess give off brighter, more positive energy to people?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말과 목소리에 정말 힘이 넘치세요.
1: 그쵸.
2: 혹시 상대방에게 호감과 밝은 에너지를 주는 말하기 습관이
1: 더 일단은 네. 첫 번째는 웃는 얼굴이에요.
2: First of all, one tip. A smiling face.
1: 일단 웃으면서 네. 긍정의 언어를 쓰는 거죠.
2: Smile and use positive language.
1: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네. 기분이 좋아요,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요.
2: So when you ask a question too, you would ask, do you feel good? Like, do you feel better? Like positive language.
1: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해도 좋은 거잖아요.
2: So whether you say good or better, they're both good answers, right?
1: 그래서 웃는 얼굴로 긍정의 언어를 쓴다.
2: 오, 좋습니다. So with a smiling face, use positive language when you speak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I think you are all enjoying this very much as well. But I think this would be the perfect time to hear a song that puts a smile on your face. So what have you prepared for us? 이쯤에서 오행자 선생님을 웃게 만든 음악 한 곡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1: 네.
2: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를 웃게 하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제가 힘들 때
2: made 행자 put a smile on her face, but it gave her strength when she was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1: 제가 강의할 때 발사는 치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2: So in her lectures, she often says releasing is often a very therapeutic.
1: 그래서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다 발산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유다.
2: So whether it be crying, laughing or exercising, they're all forms of releasing your energy in some way, right? So all that could be really therapeutic and could heal you in the end.
1: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많이 울면서 불렀던 노래 류계영의 인생. 제가 신청했습니다.
2: 네. So this song is Ryu Gae-young's 인생 or life, and it's actually a song that she listened to a lot during her

0: 노행자 교수님 이제 전 세계로 K 웃음을 전파하게 되었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오행자 is now spreading K laughter to the world now, which is great. And we have 조현정 TV 긍정의 네. 힘 saying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잘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chant. So she repeated that chant. 오행자 said people who do well because they think of doing well. And Benny is saying, wow, clap. 홍보성 is also saying, 오행자 교수님 팬입니다. 너무 멋지세요. 말씀드리면서 위로받습니다. A fan of yours.
1: Oh,
0: getting healed through 네. your words. Thank you so much. All right, let's now open the second keyword.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네. 제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1: Wow.
0: Ta-da! The second keyword is connection. Yes. 네. Now, when a conversation has stalled and I guess things become a little awkward, do you have any tricks for lowering the other person's guard and reconnecting with them, perhaps?
2: 대화가 꽉 막혀서 냉랭한 분위기일 때 웃음 치료사만의 노하우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좀 사르르 풀고 또 마음을 연결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1: 아, 있습니다.
0: 아, 뭔가요? What is it?
1: 강의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0: 네. Okay, so it's something that she uses a lot in her lectures.
1: 짝꿍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기.
0: Saying hello to your partner, but while smiling.
1: 네. 그래서 일단 짝꿍의 눈을 바라보게 합니다.
0: 네. Stare at their eyes of the partner.
1: 그리고 짝꿍을 딱 바라보니까 내 짝꿍이 잘될 사람처럼 보여요? 좀 찌질하게 보여요? 이렇게 물어요.
0: You look into their eyes and ask, do you think my partner looks like someone who will do well in the future? Or not so well.
1: 네. 그리고 얘기해. 돈도 안 드니까 잘될 사람처럼 보인다고 얘기해 주라고.
0: And you tell them, please say the first one. Oh. You look like someone who will do well and succeed because it doesn't cost a penny, right?
1: 그래서 잘될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요.
0: 아, 긍정적인 언어로. 네. 네. And you ask them, do you feel good or even better or best meeting someone who will succeed? Seed in the future.
1: 그러면 제가 이제 저를 따라서 인사를 하고 내 짝꿍이 잘 될 것 같은 만큼 웃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0: And she says, laugh at your partner to the extent you think that person will do well in the future. Did you get that?
1: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0: 네, she will show us.
1: 잘 될 사람을 만나 가문의 영광입니다.
0: Okay. So what she just said is, because I met someone who will be doing well in the future, it's such an honor for me, is what she said.
1: 이렇게 웃다 보면 네. 처음에 만날 때는 약간 경계심을 갖고 긴장을 하는데 이렇게 웃다 보면 그 긴장감이 풀어져요.
0: 그렇죠. In the beginning, if you laugh, it could be a little awkward. People might still have their guards on. But if you keep laughing like this, you will feel comfortable and the tension will eventually go down. So try using it when the situation is a little awkward with someone or not. Okay? So
1: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그래서 네네, 저는 말씀하세요. 그 웃음은 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도구라고 합니다.
0: So what Hengja said is laughter is something, a tool that opens the mind or the heart of the other person.
1: 그래서 웃음은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0: So laughter is humanities, is how they express it. 아, 좋습니다. 근데 small talk and breaking the ice are something that Koreans find very difficult. What's your secret to quickly connecting with someone you've first met?
2: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small talk이나 ice breaking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벽을 허물고 가까워지는 비결이 있나요?
1: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네. 나를 위해서 웃자.
0: 아, 네네네. So what she thinks is you smile and laugh not for the other person but just for yourself.
1: 그래서 타인을 웃기기 전에 나를 웃겨라.
0: So before making the other person smile or laugh, make yourself smile.

0: 안에서 기분 좋은 거, 웃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서도 이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서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죠.
1: And instead of looking at negative things in the other person, try to discover positive things and compliment them continuously.
0: 칭찬받았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1: 네. So when you receive a compliment, you always feel good, right? No one will feel bad about that. And compliments even make whales dance is an expression, a common expression. So continue to give positive compliments to the other person. All right, well, have you ever seen people whose relationships had completely broken down reconnect through laughter therapy then?
2: 선생님의 웃음 치료와 코칭을 통해서 관계가 단절됐던 분들이 다시 이어진 사례도 있었을까요?
0: 엄마와 딸이 가족끼리가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1: Family relationships are always quite difficult.
0: 네. 저도 저희 딸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1: Even Hengja is not that close to her daughter.
0: 그런데 그 저의 수업을 통해서 엄마와 딸이 같이 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네네. And so this pair of mother and daughter, they came to Hengja's lecture and took her class.
0: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내면을 표현하게 돼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1: And they naturally expressed themselves and got to understand them better, each other better.
0: 그러면서 많이 웃게 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1: And they laughed a lot during the class as well. And this eventually helped heal their relationship, which is great. If you're going through any relationship problems, I guess you have to go find Hengja. All right. Well, could you teach us one simple thing we could say to a tired family or even friend today that might put a smile on their face?
2: 오늘 하루 지친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건넬 쓸 때 웃음을 짓게 해줄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전수 부탁드립니다.
0: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1: 그렇죠. So everybody, if you're a human being, you want to be appreciated, respected, and loved.
0: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인정해주는 말, 오늘 애썼어, 잘했어,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1: 네. And you can make the other person feel good if you express or say words that show appreciation, respect, and love. You did well. You did a great job. Keep going. That sort of encouraging words.
0: 그런데 타인에게도 내가 그런 말을 해주지만 내가 스스로 나에게도 해주면 참 좋아요.
1: But not only to others, but say these words to yourself as well.
0: 그래서 저는 자기 대화 셀프 토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럴 때 사랑하는 행자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너 오늘 수고 많았어, 애썼어, 네 정말 잘했어. 때로는 힘든 감정도 인정해주는 거.
1: We call this the self-talk. Call yourself like Chihi or Hengja, yourself, your name, and tell yourself, oh, you did a great job. It was a hard day, but you still fought through and keep going. Those words of encouragement, loving words for yourself as well. Okay? All right. Well, I hope you do that to your friends, family, and yourself today. And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keyword, we will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in fact. Here is 여름아 부탁해, please, Summer by 볼빨간 사춘기 볼4.

0: That's all we have for today's noon edition of Arirang News. Thank you for watching. We'll be back at 5 p.m. Korea time. Stay tuned.
1: Ramen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Make it, make it, hada, and make it, make it, hada. 뿅뿅 하다, 아 뿅뿅 하.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3: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아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1: 야,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카니 카니 아카니 시고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에도 프로. 이제 촬영한 지 또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비스트입니다. 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이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온앤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시죠.
1: 근데
0: 네.
1: 와이어 씨,
0: 네.
1: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0: 뭐요?
1: 요즘 또 추세가
0: 네.
1: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0: 네.
1: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쵸. 네.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0: 네.
1: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오늘의
0: 네.
1: 주제가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맞아.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첨돈 첨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대요?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선우.
0: 오, 스컬!
3: 저는 뭐예요?
2: 부리부리 이선우.
3: 어?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3: 오, 진짜로요?
1: 아,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든가 가격을 본다든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든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오. 헤라 블랙 쿠션.
2: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어,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고.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아. 이런 거 많이.
1: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있어요.
3: 그거 엄청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예. 네.
2: 그 마데힐.
1: 마데힐.
3: 마데힐.
2: 메디힐.
0: 마데카솔인 줄 알았잖아요.
3: 메디힐의 그 마데코 사이드 네.
2: 마데카소 사이드
3: 마데카소 사이드
2: 엠프
0: 그게 1위?
2: 네
1: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순해요. 그래서 순해요.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0: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넣는.
1: 아 진짜요?
2: 네. 한마디 하시죠 바로.
0: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1: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어, 그.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2: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1: 아 맞죠.
0: 가격 올리지 마세요.
2: 가격?
1: 가격. 가격이 맞긴 하죠.
2: 이어서 말 한마디 하시죠.
0: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3: 이제 좀 더 물품들 한번 각각 분들.
1: 어? 한번 해봐. 자,
4: 와요 출격!
1: 오케이.
4: 저는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1: 네.
4: 내가 어무할게. 먼저 가.
5: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6: Yeah.
5: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in K-beauty?
6: Yeah.
5: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rom?
6: Russia.
5: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알았죠? 아,
7: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5: Why did you come to Korea?
6: Tourism. Concerts.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5: Oh, BTS concert.
6: When is
5: it? 17 concert. 17 concert too.
6: Yes.
5: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6: Yes, yes. Many projects in Korea.
8: It's quite popular.
5: Oh, really? Yeah. In Russia?
6: Yeah, yeah.
5: Oh.
6: Yeah. Most people use Korean products. We don't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5: Oh, then you guys go in on a Korean shop and buy it that what you want?
6: Yes, yes.
5: Okay, I got it.
6: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5: Oh, thank you.
6: We trust you. we trust you.
5: What is your K-beauty item? Several times you use it.
6: Dr. G.
5: Dr. G.
6: Yeah.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2: Cleansing balm.
5: Cleansing balm.
2: Dr. G. 일단 Dr. G. 하셨습니다.
6: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5: Oh.
8: Like it's not sticky.
6: Yeah.
5: What about you?
6: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5: Uh-huh. Soybean.
6: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5: Moisturizing for you.
6: Yes.
5: Oh,
6: yes.
5: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6: About 2 years.
5: 2 years, okay. What about you?
6: Me too.
5: 2 years.
6: 2-3 years.
5: 2-3 years. Oh.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2: 이렇게 K-beauty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Thank you for the love, K-beauty.
6: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5: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3: 아까 또 들어보니까 네. 러시아에 네.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네.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5: 네. 오, 더 2년씩, 낫다고 했잖아요.
3: 네.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네. 와, 기분이 좋네요.
5: 어, 너무 좋습니다.
2: This is cake.
5: Beauty.
2: Beauty. 그리고 확실히 네. 이 또 많은 외국분들께서 네. K-beauty 제품을 이렇게 저 이용해 주신 거 하니까
5: 네.
2: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5: 네.
2: 더 알려야겠다.
5: 맞아요.
2: 제품들을 네. 좀 해야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5: 피피를 주세요.
2: 주세요.
5: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2: 주세요.
5: 예. 네.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 한 명 좋을까?
2: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5: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2: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5: 풀 냄새?
2: 대본대로 하죠.
5: 아. 아, 이거는 혼방 냄새 아니야?
2: 그러니까. K-beauty도 좋지만
5: 예, 예.
2: K-food
5: 예.
2: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5: 오.
2: 이 냄새를 이끌린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5: 유명한 데인가 봐.
2: 소금빵.
5: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9: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5: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2: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마워요.
5: 와.

0: 맛있다.
1: 자, 아무래도
0: 우리
1: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0: 전 ENFP인데. 어, 인터뷰 하실래요?
1: 네. 좋습니다.
0: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2: 아,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0: 아, 정은수님. 네. 어, 왜 근데 서울에는?
2: 아,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갔. 오늘 생일이세요. 아.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0: 아, 에이티즈 분들의 팬.
2: 아.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0: 어,
2: 진짜요?
0: 왜요?
2: 진짜요?
0: 왜요?
2: 좋죠.
0: 혹시 KBT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2: 네.
0: 우리 외국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2: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0: 아이브로우.
2: 되게 좋아요.
0: 오, 어, 어떤 면에서 더.
2: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0: 네.
2: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0: 오.
2: 네, 그래서 거의 거 봤어요.
3: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아.
0: 그렇죠.
2: 그렇죠. 어, 두 그럼, 통째.
0: 그렇죠.
2: 아, 아니 나 그거 저 응. 고3 때부터 썼어요.
0: 응.
2: 네, 그래서 세 통째?
0: 세 통째.
2: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냥, 그게 세 통이 그
0: 그러면
2: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네. 통을 4년을 썼어요.
0: 오!
2: 하나를
0: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2: 오, 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진짜 추천해요.
0: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3: 또 아, 이제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에이티즈 성환님에게
2: 네. 네,
0: 한번 인사해 주시죠.
2: 아, 성환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어,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 통화로 보내시고
2: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0: 아, 진짜로요?
2: 진짜, 진짜로 팬이에요.
3: 아, 진짜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3: 많은 분들께서
0: 네.
3: 또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0: 네.
3: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0: 네.
3: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0: 네.
3: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0: 네네네.
3: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0: 네.
3: 우리 가슴 한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0: 와, 그 정도예요?
3: 예.
0: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3: 그렇죠.
0: 또 뭐죠?
3: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0: 네.
3: 제가 세 개 골라서
0: 네.
3: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리뷰 앤 다이어리.
3: 렛츠 고!
0: 렛츠 고! 와!
3: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0: 맞아요.
3: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0: 오!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0: 네.
3: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0: 네.
3: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3: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0: 와!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3: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0: 네.
3: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0: 네.
3: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0: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3: 어,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0: 오.
3: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0: 오? 진짜?
3: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그럼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0: 네.
3: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0: 네,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3: 이야.
0: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3: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0: 네.
3: 체크를 해봐야죠.
0: 아, 우리 손등.
3: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거.
0: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이 돼가지고.
3: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0: 네.
3: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0: 약간
3: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네.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0: 어, 다행이네.
3: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옹.
3: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0: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3: 확실히 네. 촉촉합니다.
0: 촉촉해요?
3: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네. 마데카소사이드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좀 막 끈적과 잡티를 없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0: 무거워요?
3: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들으시죠?
0: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3: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0: 배부르겠다.
3: 피부 양보했습니다.
0: 네, 피부 양보했어요.
3: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0: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3: 예. Yeah.
0: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자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3: 오!
0: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3: 그치,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또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0: 그쵸, 그쵸.
3: 이게 사실 이 프로덕트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0: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3: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0: 네.
3: 그리고 부드러운 발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0: 한 번도 없죠.
3: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0: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3: 아니요, 아니, 그냥 각자.
0: 일단 한번
3: 리허설. 네,
0: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3: 아, 진짜 입문자예요.
0: 오와 오와. 이게 뭐야?
3: 뭐야 그 리액션?
0: 오와. 아, 이거 결 살려주는 거.
3: 그렇죠.
0: 결 살려주는 거 맞죠?
3: 결도 살려주고.
0: 예. 네.
3: 버트림, 스머징.
0: 아, 스머징.
3: 예.
0: Yeah.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3: 예. Yeah.
0: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3: 예. Yeah.
0: 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3: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0: 아, 맞긴 맞는데요. 네,
3: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0: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3: 진짜요? 도전? 네,
0: 진짜. 어?
3: 도전 눈썹에?
0: 도전!
3: 도전 오.
0: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3: MC. 오! 결이 완전 살아났어요.
0: 이렇게?
3: 싱싱싱 이렇게.
0: 아, 그대로 한 것처럼? 오, 그거 좋네.
3: 눈썹 털이.
0: 오.
3: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저도.
3: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0: 그런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3: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 해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3: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자,
0: 네.
3: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0: 어?
3: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0: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디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3: 와우.
0: 어, 이걸 뭘로 지우죠?
3: 클렌징 밤으로 지워야죠.
0: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려봤던 거구나.
3: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0: 맞죠.
3: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뭐가 달라요?
3: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밤으로 지운다고 해요.
0: 아.
3: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네.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0: 그렇죠.
3: 과학이죠.
0: 그쵸. 사이언스. 와, 과학, 사이언스.
3: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서.
3: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Non-comedogenic.
0: 네.

0: 모공을 박치하는 작품이란 뜻이죠.
1: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네. 여드름성이나 민감성분들은 네.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오.
0: 바로 써보도록 하죠.
1: 네, 좋아요.
0: 클렌징은 네.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네. 얼마나 잘 되냐.
1: 네.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바릅니다.
1: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0: 네, 비비면 됩니다.
1: 아, 한번 해볼게요.
0: 네. 어때요? 지금 촉감이?
1: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우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0: 오.
1: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0: 오.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1: 오.
0: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이제 물을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1: 아.
0: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1: 네. 사장님.
0: 사장님.
1: 네.
0: 여기 저희 단골이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1: 네.
0: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1: 오.
0: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1: 네.
0: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1: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0: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1: 네.
0: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1: 어.
0: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이렇게 다 빠지는 어, 거죠.
1: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노폐물을.
0: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1: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0: 네.
1: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0: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1: 아 부드러워요. 어... 아, 너무 부드러워요.
0: 좋습니다.
1: 네.
0: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1: 네.
0: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먼저 뽑으세요.
1: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0: 아 진짜로?
1: 네.
0: 아 왜요?
1: 아 왜냐고요?
0: 네.
1: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0: 오...
1: 되게 편리해요. 이거 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0: 어떻게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우 혼자?
1: 볼게요.
0: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1: 네, 맞죠.
0: 저는 클렌징 밤으로 왔어요.
1: 클렌징 밤?
0: 예.
1: 왜죠?
0: 아무래도 저는
1: 네.
0: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1: 역시 이션 군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0: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1: 완전 진심이에요.
0: 네.
1: 이제 제 타입이죠.
0: 그렇죠. 네. 아니요? 진화할 수 있어요.
1: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0: 그러긴 해.
1: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Let's go!
0: 리뷰북 타임.
1: 북구 레고 해보도록 하시오.
0: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1: 네.
0: 좀 찾아봤어요.
1: 찾아봤어요?
0: 네. 이제 깨달았어.
1: 뭘요?
0: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 뭐 찍거나 스크랩
1: 네.
0: 느낌.
1: 네네네.
0: 아 그 한 장만 쓰세요.
1: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0: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함 좀 살짝 넣을게요. 명함 있어야 좀 리얼하게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를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끝.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0: 설명해주시죠.
1: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스 여기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오.
0: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 제닉.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1: 레이션
0: 깔끔하게
1: 좋았습니다.
0: 이거 어제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1: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네.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1: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1: 네, 그럼
0: 안녕.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프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Quinto creates.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여보, 외양간 문은 고쳤어요?
2: 피곤해. 내일 할게.
3: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다.
4: 소 잃고 울면 뭐예요?
5: 그래도 문은 고쳐야지.

뮤지컬 파가니니는 실존했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파가니니가 정말 악마의 시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예술가였을까? 이런 것을 좀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얽히는 사건들과 파가니니의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모든 역사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강화되거나 아니면 약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좀 후세에 남겨져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파가니니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신격화되거나 좀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아예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뮤지컬 파가니니를 하면서 좀 파가니니의 진짜 사람 파가니니, 예술가이자 인간인 파가니니의 모습을 많이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1막, 2막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카지노.
1: 와우 트루스 대단합니다. 당신이 말한 카지노가 이 정도일 줄이야.
2: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만 믿고 투자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우리들 목도 단단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알죠?
2: 물놀이.

0: 봤을 때 그럼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떠한 사고 내몰았다고 할 수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하지만 먼저 파가니니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어떠한 예술을, 아티스트적인 부분을 행하려 했을 때 저희 제 입장에서는 너의 너 마음대로 하니 그럼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해줄게. 네, 그런 인물입니다.
1: 진짜 악마냐?
2: 소문이 사실이었어.

그 당시에는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서도 편안히 죽지 못했던 파간인이라는 어떤 인물. 그 당시엔 그 사람이 악마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악마가 아닌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악마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파가니니가 죽고 나서 36년 동안 묻히지 못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파가니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킬레가 정말 불과 10대 중반의 나이였었는데 그때부터 36년 동안이나 계속 아버지를 묻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나중엔 결국 이제 묻히게 됐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봤을 때도 아킬레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가니니가 나처럼 이렇게 힘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뜻에서 아들한테는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이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저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공연할 때 파가니니 곡들을 이제 연주를 한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하는 이 연주만큼은 사실 그 연주 자체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보다는 파가니니의 진짜 마음이 돼서 그 연주가 파가니니의 대사고 노래고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마음을 정말 전달하는 정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연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제 콘서트나 음악회에서 하는 연주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관객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뭐 파가니니 곡들은 또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 뮤지컬에서 듣는 라 캄파넬라와 카프리스 24번, 뭐 악마의 트릴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로운 느낌일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당신은 니콜로 파가니니잖아요.

연주자가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고 노래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진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작품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뮤지컬을 만약에 잘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번 오셔서 보시고 음악회 같기도 하면서 또 뮤지컬 같기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진짜 다 녹아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보는 게 정말 대단히 멋진 일이구나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건 바이올린이 아닌 악마.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We met with a special guest among the diver's busy movements. It is a rhinopius, a fish with a unique appearance.
1: Jeju도에서 제가 10년이 넘게 다이빙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피사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야 정말 거기서도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피사체이고, 그리고 라이노피아라는 물고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지느러미가 이 나무 가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고, 라이노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라이노가 코라는 뜻이거든요. 코가 앞으로 크게 돌출이 돼가지고 코뿔소 코같이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도 굉장히 특이하고.
0: Most marine creatures have evolved in way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ir survival. The rhinopius has chosen camouflage, mimicking the appearance and colors of soft corals. In the sea, there are many such masters of camouflage. Most fish choose to change their body color to match the landscape around them. Here is a fish that you will never know is there unless you look very closely. This is a frogfish, a genius of disguise. It has blended its body color and shape to match its surroundings.
2: 신뱅이는 위장출은 뛰어나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헤엄치는 능력도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느러미를 이용해 한 발씩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먹잇감을 쫓아가기보다는 돌과 돌 사이에 지느러미를 기대어 놓고 자신의 몸을 위장한 채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신뱅이 이마에 길쭉한 돌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낚시하듯 살살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유인하고 가까이 오면 잡아먹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0: The frogfish's camouflage is made perfect thanks to its texture and body shape. Its round, bumpy body, the frogfish can change its appearance to look like sand or rock at will. The frogfish that live among corals adopt colorful hues. Depending on the habitat, you can now observe yellow, white, and even black frogfish in the underwater olay.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오늘의 팬분은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2: 오늘의 글로벌 팬분은
1: 과연 기대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2: 네.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3: 가본 적 있어요?
2: 캐나다요?
4: 한 번도 없어요, 저는.
1: 나 캐나다 너무 가고 싶다.
3: 이뻐요.
2: 이뻐요.
3: 근데 조금 지루해요.
2: 진짜요?
4: 네. 아이돌 메이커는 또 어쩐 일로 찾아오셔 주셨나요?
3: 아, 제가 이제 40대 되고 새로운 출발 시작하고 싶어요.
1: 새로운
3: 네.
1: 출발?
3: 출발이요? 출발. 제가 최근에 싱글 다시 돌싱.
1: 싱글.
3: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완전 내 스타일로 살고 네. 싶고 좀더 이쁜 삶 있고 싶고
1: 그만 뭔지 알죠?
2: 그만
1: 이제부터 자유.
3: 자유도.
2: 자유, 자유. 네.
1: 자유. 그리고 맞아. 내가 여태까지 이런 협의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2: 하고 싶은 대로. 맞아. 나를 찾아서 오늘
1: 나를 찾아서.
2: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1: 제가 좀 잘 알아요?
3: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고윤정 배우님처럼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1: 정말 오늘 메이크업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너무 좋은데요?
1: 일단은 또 네. 마스크팩부터 일단 들어가면서
2: 혹시 평소에 피부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3: 엄청 많아요. 끝이 없어요. 40대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저 알아요.
3: 40대?
1: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주름은 기본 네. 고민이죠. 네. 노화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되고 피부에 수분도 싹 없어지잖아요.
3: 평생 동안 닥스크 엄청 심했는데 또 심해졌고 그리고 발자 주름 실리프팅 몇 번 했고 필러도 놓고 그래도 다시 또 생겨요.
1: 실리프팅이랑 필러를 자꾸 넣는데

0: 계속 생겨요.
1: 강아지 혹시 키우세요?
2: 세 마리.
3: 세 마리나?
0: 애 세 명. 강아지 세 마리. 그래서 애새 개새. 정신 없어.
1: 그럼 뭔가 새 출발을 위해서 원하는 약간 스타일이 있으세요, 요즘?
0: 와우, 관리 엄청 잘하는 40대. 그런 느낌?
3: 그럼 20대는 어려우니까 30대로 돌아갑시다.
0: 오케이.
3: 30대로?
0: 좋아요.
4: 그런 에센스로 촉촉하게.
5: 그다음에 프라이머.
4: 근데 잔주름은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
3: 관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0: 피부과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
3: 살짝 다크서클 보정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컨실러가 필요하고.
2: 빨간색이에요? 주황색?
3: 붉은색입니다.
1: 붉은색?
3: 오늘 제가 몇 개 조색을 해서
4: 색을 아주 얇게 또 살짝만 올렸는데 지금 푸른기가 확 없어졌죠? 네.
3: 결국에는 얼굴에 푸른기를 살짝 덮는 게 또 나이 먹으면 되게 중요해요. 반대쪽도 푸른기가 있는 곳을 위주로 아주 얇게 조금씩 얇게 올릴 거예요. 코 주변에 약간 혈관 비침 이런 것도 한번. 이게 막상 올리면 초록색 같지가 않잖아요?
2: 네. 쌤님 손에 올렸을 때는
3: 초록이죠.
2: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록인데
3: 이게 멀쩡한 피부에 올리면 초록으로 보이지만 붉은기가 있는 피부에 올리면 그 초록이 색을 잃어버리면서 중간 톤이 되는 거죠. 뉴트럴라이즈. 그리고 붉은기 살짝 얼굴에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색 이론들을 잘 쓰면은 피부의 그런 단점들, 색소들을 좀 잘 커버할 수가 있어요.
2: 근데 그 전이랑 다르게 약간 이번엔 피부의 두꺼움을 좀 확실히 죽이시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게 주름 많은 피부일수록 화장이 두껍게 올라가면요, 주름에 다 낍니다. 굉장히 얇고 매트하게 밑에는 깔아줘야지 피니쉬는 글로우하게 속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제 베이스 작업을 했고요. 촉촉한 파데에 살짝 커버력을 더할 수 있는. 동안 또 너무 매트하면 좀 볼륨이 안 살거든요. 촉촉해야 볼륨이 좀 살기 그죠. 때문에 촉촉한 파데를 빛이 나는 파데를 올려볼게요. 이제 매트하게 좀 이렇게 여기만 매트하게 해놓고 촉촉한 파데에다가 고정력을 올릴 수 있는 컨실러를 좀 섞어서 얼굴 중앙을 위주로.
2: 이런 것도 드셔보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 좀 약간 난이도 높은 음식들.
6: 한국 음식 거의 다 좋아해요. 그냥 번데기만.
2: 번데기는 왜요? 진짜 맛있는데.
3: 번데기 뭐야?
6: 네.
3: 번데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2: 저 진짜 잘 먹는데.
3: 저도 음식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번데기 못 먹어요.
2: 되게 고소해요. 근데
3: 고소해요?
2: 네, 고소해요. 번데기는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3: 번데기가 귀엽다고?
2: 납작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3: 일단 1차 커버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눈화장 들어가 볼 건데요. 내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 돼. 내가 아주 요즘 다크서클이랑 눈에 푹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쓰는 컬러들이 있어요.
2: 근데 또 윤정님 색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좋아요. 느낌?
3: 이런 느낌을 좀 써볼게요. 프라이머 조금 눈에, 눈두덩이에. 자, 위에 봐주세요. 붉은 톤.
0: 붉은 톤.
2: 혹시 애교살인가요?
3: 요거는 눈 밑에 푸른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용도예요. 혈색을 잡아주는 조금 더 밝은 색깔. 눈 주변에 한번 싹 푸른 느낌 없애고 이렇게 하면 섀도우를 바른 거라기보다는 눈에 푸른 느낌을 좀 걷어내서 발그레한 그런 눈두덩이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반대쪽이랑 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살짝 피치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쪽이랑 다르게 생얼 같은데 뭔가 좀 푸른 느낌이 좀 가려졌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피치톤을 쭉쭉쭉쭉 올려주고
4: 밝은 톤으로.
2: 전에는 뭔가 여기 브라운 깔고 뭐 어둡게 하고 저 음영을 위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되게 넓게 바르시는 것 같아요.
3: 네. 어떤 위치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피부톤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라서 넓게 여기까지 그래요.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잠깐 계속 그냥 톤만 핑크핑크하게. 네. 작은 브러쉬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컬러. 눈 밑에 이제 조금 더 좀 좁은 부위를 잡을게요. 윤정님도 애교살이 있나요?
0: 네. 애교살은 한국 메이크업에선 없어서
3: 빠질 수가 없군요. 네. 이 전체 시리즈 이름을 애교살 K뷰티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2: 애교살도 약간 동안 메이크업의 꿀팁 중에 하나인가요?
3: 완전.
2: 완전?
3: 네, 완전.
2: 약간 두꺼울수록 좀 더 귀여움이 추가되는 거죠?
3: 그쵸, 아무래도 중안부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2: 그 섀도우 위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3: 맞아요. 펄을 너무 반짝이는 거 말고 좀 적당한 펄이 좋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만 빼야 될 것 같네요.

0: 너무 빼면 갑자기 화장한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나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먼저 메꾸고 자연스럽게 한 슬로우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어두운 음영을 좀 담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무드를 조금 통일하는
1: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한국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2: 피부과.
0: 아니 여기 오실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2: 메디컬 요행.
0: 크림 블러셔 사용해볼게요. 핑크랑 오렌지를 좀 섞었는데.
1: 블러셔도 위치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 바뀌죠?
0: 많이 바뀌죠. 오늘은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하는 쉐딩도 약간 밝은 톤. 아, 이것도 조금 써야겠다. 살짝 어두운 걸로는 이제 얼굴 사이드 쪽으로 가볼게요. 음영을 잡아주되 펄이 들어간 컬러로 여기 볼륨을 좀 잡아주는 거죠. 아, 이 크림 느낌 그대로 하이라이터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터가 크림이 없나? 하이라이터를 크림을 안 갖고 왔네. 없으면 또 만들어야지, 립밤으로.
1: 립밤?
0: 오늘은 립밤이랑 섀도우를 섞어볼 거예요. 네. 자, 크림 하이라이터 완성됐습니다.
1: 확실히 근데 광이 다르네요, 올리니까.
0: 그러니까 이 또 볼륨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1: 크림 블러셔 올린 그 위쪽에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0: 그쵸. 코를 좀 짧아 보이게 쉐딩 해볼게요.
1: 방법이 있나요?
0: 짧아 방법이 보이게.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쉐딩을 넣기보다는 밑에 쪽을 조금 어둡게 코가 좀 작아 보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죠.
1: 오, 신기한 거.
0: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라이터가 일자로 딱 있으면은 코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코가 짧아지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동안에 가까워질 수 있죠. 입술 밑에도 살짝 하면 입술이 도톰해 보이게 베이지 컬러로 조금 확장을 할게요. 또 인중이 조금 기셔가지고 위로 좀 많이 올릴게요, 립을.
1: 이런 컬러 예쁠 것 같아요.
0: 오,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거 예쁘다. 토끼 같은 느낌이네.
1: 밑에 올리신 컬러랑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언제 오시는지 기다려 볼까요? 대박.
1: 안녕하세요.
2: 완전 느낌이 또 새로워요.
1: 또 왔어요.
0: 제가 약속드린 30대 초반의 룩이 나왔네요.
1: 완전 레이디 느낌.
0: 오늘 눈 주변에 있는 푸르딩딩한 혈색 같은 거를 붉은 톤으로 덮었던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래쉬나 아이라인도 약간 한국 스타일. 그리고 언더에 애교살. 립 컬러도 고윤정님이랑 비슷하게 코랄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3: 그 옷 뭔가 무드랑 헤어 무드도 약간 고윤정님 많이 하시는 느낌이어가지고 메이크오버 된 느낌 완전.
1: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집으로 맨날 오세요.
3: 사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여긴 처음 와봐요. 이런 느낌의 카페라고 해야 되죠?
1: 제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3: 꼭 와야 돼요.
1: 네.
0: 와 대박 온다.
3: 아 이렇게.
4: 와. 와. 작은 거 대추차고요. 아.
0: 와. 산삼.
4: 하얀 산삼 차고요.
0: 이걸 먼저 먹어볼까요?
3: 이게 한 번도 안 먹어.
0: 어린이 산삼인가 봐.
3: 처음이에요.
0: 처음 먹어.
1: 매운 당근. 매운 당근.
3: 매운 당근.
0: 오! 너무 쓴데?
1: 괜찮아요.
0: 진짜 이거 먹는 거예요?
3: 매운데요? 아, 그러니까 매운 당근.
1: 매운 당근 같은.
0: 와, 이거 맛있다.
1: 맛있네요.
3: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 잘 드시는.
0: 언니가 달라.
3: 건강한 곳에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제가 40살인데 새로운 출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오늘.
0: 오! 이게 뭐지?
3: 뭐예요? 이거 진짜 뭐예요?
0: 깜짝 땡이다!
3: 감사합니다.
0: 와 너무 귀여워. 흰님 박재리 다음에 또 봐. 와 대박. 와 너무 감동인데? 네, 지금 아이돌 메이커 7회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양한 외국인 분들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아, 생각보다 이 K-뷰티를 알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구나. 그리고 또 제니님과 만나서 열몇 살 차이에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0: 제니님의 시선으로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석하고 되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고
1: 되게 다양한 글로벌 팬분들이 다양한 팬덤을 또 가지고 계셨잖아요. K-POP 아티스트 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또 너무 좋았고 또 거기서 또 재밌는 꿀팁 같은 걸 또 많이 신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고 팬분들도 뭔가 되게 정보를 얻어가는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0: 시청을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1: 2.
0: 또 다른 영상에서.
1: 네. 안녕. 바이바이.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앤오 프로. 이제 촬영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그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뷰티 온앤오 프로 쪽에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칭찬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시죠.
1: 근데 와이엇 씨,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0: 뭐요?
1: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쵸.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맞아.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션돈 션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저는 몰라요.
1: 부리부리 이상.
2: 어? 아 맞아요.
3: 아 네. KBT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4: 네.
5: 오, 네, 저도 좋네요.
3: 오, 진짜로요?
5: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든가 가격을 본다든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든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4: 저는 성분 봐요.
5: 성분?
3: 성분.
4: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 탭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4: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오. 헤라 블랙 쿠션.
4: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왜요?
4: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5: 사용감?
4: 네, 사용감이 제일 좋아요.
3: 사용감이 좋구나.
4: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이런 거 많이.
5: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4: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썼어요.
3: 그거 엄청 오래 썼네.
5: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5: 연? 그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5: 연차로 썼다.
3: 예.
1: 그 마데힐.
5: 마데힐.
1: 메디힐.
3: 마데카솔인 줄 알았잖아요.
1: 마데카솔사이드.
3: 아 메디힐의 그 마데카솔사이드. 아
1: 마데카솔사이드.
3: 마데카솔사이드.
5: 예.
1: 앰플.
3: 그게 1위?
1: 네.
5: 이유는 뭘까요?
1: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5: 민감한데.
1: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요. 흡수도 잘 되고.
5: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4: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은.
5: 아 진짜요?
4: 네.
5: 한마디 하시죠 바로.
4: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어, 그.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5: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3: 아 맞죠?
1: 가격 올리지 마세요.
5: 가격?
3: 가격. 가격이 맞긴 하죠.
5: 이어서 말 한마디 하시죠.
1: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5: 자, 이제 좀 더 물품들 한번 각각 분들.
3: 한번 해봐.
5: 자, 와요 출격!
3: 오케이.
5: 저는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3: 네.
5: 내가 어무할게. 먼저.
6: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7: Yeah.
6: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 Beauty?
7: Yeah.
6: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from?
7: Russia.
6: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7: Хорошо.
6: Хорошо?
8: 아,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6: Why did you come to Korea?
7: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6: Oh, BTS concert.
7: When is
1: Seventeen concert.
6: 17 concert too.
7: Yes.
6: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7: Yes. Many projects.
9: It's quite popular.
6: Oh really? Yeah. In Russia?
7: Yeah.
6: Oh.
7: Yeah. Most people use Korean. We don't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6: Oh, then you guys go in on a Korean shop and buy it that what you want?
7: Yes, yes.
6: Okay, I got it.
7: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6: Oh, thank you.
7: We trust you. we trust you.
6: What is your K-beauty item? Several times you use it.
7: Dr. G.
6: Dr. G.
7: Yeah.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5: Cleansing balm.
6: Cleansing balm.
5: 닥터지 일단 닥터지 안 했습니다.
7: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6: Oh.
9: Like it's not sticky.
7: Yeah.
6: What about you?
7: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6: Uh-huh. Soybean.
7: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6: Moisturizing for you.
7: Yes.
6: Oh,
7: yes.
6: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7: About 2 years.
6: 2 years, okay. What about you?
7: Me too.
6: 2 years.
7: 2-3 years.
6: 2-3 years. Oh.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5: 이렇게 K-beauty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Thank you for the love, K-Beauty.
7: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6: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0: 제가 또 들어보니까 네. 러시아에 네.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네.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네.
1: 더 2년씩, 낫다고 했잖아요.
0: 네.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네. 와, 기분이 좋네요.
1: 너무 좋습니다.
0: This is cake.
1: 뷰티.
0: 뷰티. 그리고 확실히 네. 이 또 많은 외국분들께서 네. KBT 제품을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신 거 하니까 네.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네. 더 알려야겠다.
1: 맞아요.
0: 제품들을 네. 좀 해야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PP를 주세요.
0: 주세요.
1: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0: 주세요.
1: 예. 네.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를 하면 좋을까?
0: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2: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0: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2: 풀 냄새?
0: 대본대로 하죠.
2: 아, 아, 소? 이거는 소금빵 냄새 아니야?
0: 그러니까. K뷰티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는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2: 유명한 데인가 봐.
0: 소금빵.
1: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3: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2: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0: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마워요.
2: 우와.
0: 자, 먹어봅시다.
1: 맛있다.
0: 자, 아무래도
1: 우리
0: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1: 저는 INFP인데. 인터뷰 하실래요?
4: 네.
0: 좋습니다.
1: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4: 아,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1: 아, 정은수님. 네. 왜 근데 서울에는?
4: 아,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1: 아, 에이티즈 분들의 팬.
4: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1: 왜요?
4: 좋죠.
1: 혹시 KBT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4: 네.
1: 우리 외국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4: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1: 아이브로우.
4: 되게 좋아요.
1: 어떤 면에서 더?
4: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1: 네.
4: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1: 오.
4: 그래서 거기 거 맞어요.
0: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4: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1: 그렇죠.
4: 그렇죠. 두 통째.
1: 그렇죠.
4: 아, 아니다. 그거 저 고3 때부터 썼어요.
1: 응.
4: 네, 그래서 세 통째?
1: 세 통째.
4: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1: 그러면
4: 아니,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통을 4년을 썼어요.
1: 오!
4: 하나를
1: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4: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4: 진짜 추천해요.
1: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에이티즈 성환님에게
1: 네. 한번 인사해 주시죠.
4: 아, 성환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보내시고.
4: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1: 아, 진짜로요?
4: 진짜로 팬이에요.
0: 아,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아.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진짜
1: 감사합니다.
4: 팬이에요.
1: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0: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KBT 템을 사랑해 주시고
1: 네.
0: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1: 네.
0: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1: 네.
0: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1: 네네네.
0: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1: 네.
0: 이 가슴 한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1: 와, 그 정도예요?
0: 예.
1: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또 뭐죠?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1: 네.
0: 제가 세 개 골라서
1: 네.
0: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리뷰 앤 다이어리.
0: Let's go!
1: Let's go! 와! 와!
0: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1: 맞아요.
0: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오!
1: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네.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네.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0: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와!
1: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0: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네.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네.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1: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0: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오.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1: 오? 진짜?
0: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네.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1: 네,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0: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네. 체크를 해봐야죠.
1: 아, 우리 손등.
0: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거.
1: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이 돼가지고.
0: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네.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1: 약간.
0: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네.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1: 아, 다행이네.
0: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요.
0: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1: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0: 확실히 네. 촉촉합니다.
1: 촉촉해요?
0: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네. 마데카소사이드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좀 막 흔적과 잡티를 없애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들으시죠?
1: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0: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1: 배부르겠다.
0: 피부 양보했습니다.
1: 네, 피부 양보했어요.
0: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1: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0: 예. Yeah.
1: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오.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그치,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1: 그쵸, 그쵸.
0: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1: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빨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0: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1: 네.
0: 그리고 부드러운 빨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1: 한 번도 없죠.
0: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1: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0: 아니요, 그냥 각자.
1: 일단 한번
0: 리허설. 네,
1: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0: 아 진짜 입문자예요.
1: 오! 오! 이거 뭐야?
0: 뭐야 그 리액션?
1: 오!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0: 그렇죠.
1: 결 살려주는 거 맞죠?
0: 결도 살려주고
1: 예. 네.
0: 버트림, 스머징.
1: 아 스머징.
0: Yeah.
1: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0: 예. Yeah.
1: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 예. Yeah.
1: 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1: 아 맞긴 맞는데요. 네,
0: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리얼하다.
1: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도전? 진짜
0: 도전이 눈썹에?
2: 도전.
0: 도전. 오.
2: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0: 김씨. 오 겨울이 완전 살아났어요.
2: 이렇게?
0: 싱싱싱 이렇게.
2: 아 그대로 한 것처럼. 오 좋네.
0: 눈썹 털이. 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 뭉쳐 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2: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0: 아니 근데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 해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0: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자, 네.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2: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디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0: 와우.
2: 이걸 뭘로 지우죠?
0: 클렌징 밤으로 지워야죠.
2: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려봤던 거구나.
0: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2: 맞죠.
0: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2: 근데 뭐가 달라요?
0: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이제 밤으로 지운다고 해요.
2: 아.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2: 그렇죠.
0: 과학이죠.
2: 사이언스. 와우, 과학, 사이언스.
0: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2: 아, 그래서.
0: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논코메도제닉.
2: 네.
0: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2: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네. 여드름성이나 민감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 오~
0: 바로 써보도록 하죠.
2: 네, 좋아요.
0: 클렌징은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얼마나 잘 되냐.
2: 네.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2: 맞아요.
0: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릅니다.
2: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0: 네, 비비면 됩니다.
2: 아, 한번 해볼게요.
0: 네. 어때요? 지금 촉감이?
2: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웠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0: 오.
2: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0: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2: 오.
0: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물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2: 아.
0: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2: 네. 사장님.
0: 사장님.
2: 네.
0: 여기 저희 단골이죠?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2: 네.
0: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2: 오.
0: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2: 네.
0: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2: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0: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2: 네.
0: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2: 어?
0: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이렇게 다 빠지는 거죠.
2: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노폐물을.
0: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2: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0: 네.
2: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0: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2: 아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0: 좋습니다.
2: 네.
0: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2: 네.
0: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2: 네.
0: 먼저 뽑으세요.
2: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0: 아 진짜로?
2: 네.
0: 아 왜요?
2: 아 왜냐고요?
0: 네.
2: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0: 어떻게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우 혼자?
2: 볼게요.
0: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2: 네, 맞죠.
0: 저는 클렌징 밤으로 하도록
2: 하겠습니다. 클렌징 밤?
0: 예.
2: 왜죠?
0: 아무래도 저는
2: 네.
0: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2: 역시 이션 군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0: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2: 완전 진심이에요.
0: 네.
2: 이제 제 타입이죠.

0: 그렇죠. 아니요? 진화할 수 있어.
1: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0: 그러긴 해.
1: 예.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 고.
0: 리뷰북 타임.
1: 북구 레고 해보도록 하시죠.
0: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네. 좀 찾아봤어요.
1: 찾아봤어요?
0: 이제 깨달았어.
1: 뭘요?
0: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 뭐 찍거나 스크랩
1: 네.
0: 느낌.
1: 네네네.
0: 아, 그 한 장만 쓰세요.
1: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0: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암 좀 살짝 넣을게요. 명암 있어야 좀 리얼하게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1: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을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스 여기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0: 오.
2: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0: 오.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 제니.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2: 와.
0: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2: 레이션.
0: 깔끔하게.
2: 좋았습니다.
0: 이거 어제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2: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2: 네.
0: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2: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2: 네, 그럼.
0: 안녕.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외부를 잇는 통로 또는 매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An AI-powered robotic solution developed by a Korean robotics company won both the Best of Innovation Award in the AI category and the Innovation Award in Robotics at CES. This robot can perform sophisticated tasks with the precision of experienced professionals. In the past, robots were built to repeat pre-programmed motions in fixed locations. Every automated object had to match the blueprint exactly. But real-world manufacturing is more unpredictable. From the massive fuselage of an aircraft to the complex curves of wind turbine blades, there were challenges that blueprints alone couldn't solve. But this robot can scan objects on the spot using a 3D vision camera. Then AI analyzes the data in real time, autonomously generating the optimal path for the task at hand.
1: 비정형성을 갖고 있는 작업, 고난이도 작업에 대해서도 그런 Perception AI와 Mobility AI를 활용해서 그 작업물 특성에 맞는 그 로봇 모션을 자동 생성해서 그런 고난이도 작업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At the heart of this innovation is the robot's arm sense of touch, known as physics-informed AI. By replicating the delicate force control once possible only with human hands, the robot can execute highly skilled tasks, such as precision sanding, welding, and grinding with exceptional accuracy.
1: 협동 로봇이라 하면 기존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사람 옆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의 안전 문제가 있을 때 즉시 그걸 센싱하고 정지할 수 있는 그 안전 기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동 로봇은 그 글로벌로 안전 인증이 있고 PLE 카테고리 4라는 그 세이프티 인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음으로써 그런 협동 로봇으로서 필요한 안전성에 있어서도 가장 그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0: Physical AI took the center stage at this year's CES. AI emerged in a physical form with strong mechanical bodies and refined sensory intelligence. As tech companies from around the world compete to give AI a body, Korean companies won 60% of the innovation awards for their intelligent machines that can move.
2: Olay 키워드를 네 개로 잡았거든요. AI가 있고요. 로봇이 있고 이제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그 네 개 분야를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LLM이라든가 멀티모달이라든가 AI 에이전트, 그리고 서비스의 진화가 하나의 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피지컬 AI가 있는 거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피지컬 AI의 진화가 또 큰 축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AI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헬스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트렌드가 됩니다.
0: A studio in Seoul's Gangnam District. An unusual scene unfolds here. A camera mounted on a robotic arm is filming entirely on its own. What technology makes this possible?
3: 처음에는 로봇이 고정된 위치로 처음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촬영된 이미지를 AI한테 업로드를 한 뒤에 AI가 준 좌표를 가지고 이제 중앙을 맞춘 뒤에 디테일한 컷을 촬영하게 됩니다.
0: It's an AI-powered intelligent robotic filming system. With a single click, the robot recognizes the subject and begins filming autonomously without human intervention. Trained on vast amounts of photographic data, the AI recognizes even the finest details, such as pockets and drawstrings, and automatically determines professional lighting and camera positioning. It translates the expertise of a professional photographer into algorithms. Just 4 years after its founding, this startup earned the Best of Innovation Award in the AI category at

0: CES 2024. This year, it won another Best of Innovation Award in the spatial computing category, winning awards at CE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1: 저희처럼 4년 남짓되는 초기 스타트업이 CES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 촬영 현장의 경험을 혁신하겠다고 했던 가설들을 팀원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잘 구현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0: Once the robotic photo shoot is complete, the AI analyzes the images, designs the layout, and even writes marketing copy. In just 30 seconds, a complete first draft is ready.
2: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촬영 로봇으로 이제 사진을 촬영해서 그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저희 서비스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AI가 그 사진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상세 페이지 초안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0: An AI-powered product page generation service. Once a user uploads product photos, the AI automatically creates the product description and product detail page. With just a few images, a product page is generated automatically, providing online sellers with a solution that boosts both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Even a small office can be transformed into a full-scale production studio. Using media art displayed on screens to create a virtual environment, extended reality technology seamlessly blends those digital worlds with real-world footage in real time. This spatial computing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o create cinematic advertising content without ever leaving the studio. The driving force of this company is a commitment to empowering small businesses. By eliminating the need for expensive equipment and production crews, it helps solo entrepreneurs bridge the technology gap. With technology that creates professional quality content at the touch of a button, Korean startups are shaping the future of commerce.
1: 지금의 인공지능과 기술의 환경들이 너무도 창업을 잘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누구나 초기에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 역시 하루라도 빠르게 창업을 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영역에 도전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0: One of the technologies honored with the Best of Innovation Award at CES 2026 further elevated the global reputation of Korean technologies. A 5G-enabled smart water quality monitoring drone. Beneath the drone is a water sampler. The drone is flown to a designated location to measure water quality.

0: The system simultaneously measures key water quality indicators, including p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urbidity in real time. The data is transmitted instantly over a 5G network. This breakthrough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the speed and accuracy of water quality management.
1: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좌표 기반의 저희가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심 같은 경우에는 채수기에서 정확한 수심을 계측하고 채수기가 개폐되어서 최대 4리터의 시료를 채취해 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0: The drone is designed and assembled entirely in-house. Its modular architecture allows its sensors, batteries, and the winch to be easily replaced to suit different operating environments.
2: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0: 네, Collecting water samples from rivers, reservoirs, and remote waterways can be dangerous.

0: were reported nationwide during water quality surveys and sampling operations. From this perspective, drone-based water quality monitoring is a big step forward. By collecting samples at pre-programmed coordinates and depths, the system eliminates errors. Moreover, it is believed to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hazards and make water quality monitoring safer for workers.
1: 채수기가 부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심에서 자꾸 이렇게 뜨는 문제 때문에 물을 떠올리는 게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또 드론이 적당한 힘을 가지고 채수기를 안전하게 기체의 하부까지 말아 올려 와줘야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데 저희처럼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 기술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0: 매년 year,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firms win CES Innovation Awards. Just 2 years after its founding, this company proved its potential by winning the Best of Innovation Award at CES 2026. In addition to addressing environmental issues, it provides a wide range of professional services using drones. For example, the company is developing drone-based modeling and monitoring technologies that enable shipbuilders to track the progress of large-scale vessel construction. Recently, it also joined the Drone Delivery Demonstration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panding drone applications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1: 드론을 활용해서 수질 관리하는 현장뿐만이 아니라 환경 관리 전반에 저희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나갈 거고요. 또 나아가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면 어디라도 또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임무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조하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0: Winning an innovation award at CES, where the bar for technological excellence is very high. Is never a matter of chance. One company drew the spotlight by earning the award for 2 consecutive years on this fiercely competitive stage. One of this year's CES 2026 Innovation Award winners is a standalone AI PC.
2: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3: 불면증 해결을 위해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1.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3. 잠자리 전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기. 4.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0: At a glance, it works much like the AI services we use every day. You must enter a prompt, and the AI generates a response. The difference is that everything happens entirely on this device without an internet connection, cloud services, or any external computing resources. Instead of relying on cloud servers, the system performs AI processing locally on the device in real time. Because data is never transmitted outside of the PC,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leak is significantly lower. At the core of this technology is the company's proprietary high-performance, low-power neural processing unit.
4: 사실 뭐 CPU나 GPU에서도 거의 모든 AI 알고리즘들의 구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CPU나 GPU는 AI뿐만 아니라 뭐 그래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범용성이 높고 이제 범용성이 높다는 것은 이 특정 분야에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MPU라는 것은 다른 알고리즘들은 처리할 수 없고 다른 분야에는 사용되지 못하더라도 정말 AI만큼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제 MPU라는 솔루션이고요.
0: CEO Shin Dong-ju believes that the NPU will be a core technology that will shape the next 50 years. His belief has already produced tangible results, securing 30 billion won or over 19 million US dollars in investment.
5: 동영상 분석, 뭐 이미지 오디오 분석, 오디오 생성 이런 되게 다양한 범위에서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이게 클라우드 말고 엣지단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실물 제품들을 많이 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MPU가 발달함에 따라서 모델들이 MPU에서 효율적으로 돌게 되고 또 값이 싸게 돌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AI를 활용한 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 It delivers practical innovation that users can experience firsthand. In addition to offline personal AI agents, the NPU also has broad application in robotics, factory automation, and other industrial environments. At this year's CES, the company showcased its Edge AI semiconductor design for robotics and factory automation. Intelligent robots built to analyze and make decisions in complex industrial environments in real time. And smart factories where precision is paramount. At the heart of it all is the NPU.
4: 저희가 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결국 AI 반도체는 AI 전용 반도체인데 결국에 이제 AI 생태계와 반도체 생태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두 가지 분야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분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밸류체인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고 전체적인 생태계의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또 이 두 가지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0: 당진 춘천남도 province. We met another innovator whose technology earned recognition at CES. One of the most persistent inconveniences of everyday life is food waste. Conventional food waste processors are notorious for unpleasant odors, excessive noise, and long processing times. This happens because they vent steam into the ai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mpany developed a food waste composter. Instead of venting odorous steam through a filter, its internal storage and condensation system converts odor-causing gases into water.
3: 기존에 있는 그 음식물 처리기의 블레이드는 한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물은 조금 이렇게 감기게 되거든요. 감겨서 좀 칼날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막게 되는데 저희 음식물 처리기는 더블 블레이드라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같이 돌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 자체를 잘 모아주고 절삭력을 좋게 해서 완성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0: This reduces processing time from 8 hours to less than 3, while producing nutrient-rich compost that can be used immediately for gardens or crops.
3: 실제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있는 이런 작물에 바로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매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친환경 제품에 가장 걸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From 2020 to 2026, a university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has earned 28 CES Innovation Awards over 7 consecutive years. It is the first university in Korea to achieve the feat. Its CES 2026 honors included 4 award-winning innovations, 2 developed by startups founded b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and 1 by Professor Jung Ji-hae for the food waste composter. What has made this remarkable feat possible?
2: 올해 CES 혁신상을 받은 학생들은 저희 디지털 산업 디자인학과 학생들이라 더 각별한데 수업과 프로젝트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함께 고민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 The accolades received over years are the result of a university industry partnership that has elevated regional innovation to a global level. The university's support through structured industry collaboration programs played a key role.

0: 이 공간은 그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3D 프린터와 CNC를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Professor Jung says it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development for the food waste composter. From product planning and design to prototyping and even the CES application process, the university provided support every step of the way. The extraordinary story of this university winning 28 CES Innovation Awards over 7 consecutive years serves as proof that regional universities in Korea can compete on the global stage.
2: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렇게 7년 연속의 혁신상을 28개나 이렇게 받는 그런 쾌거가 그냥 이루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Korean technology stunned the world at CES. Korea was not merely a participant. It was a driving force shaping the future of technology. Beyond the awards, the greatest achievement was seeing ideas created in small offices, fascinated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3: 우리의 혁신상들이 주로 이제 응용 분야에서 많은 혁신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이제 빠른 상용화, 이제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 되겠고요. 혁신상 제품은 역시 시제품이나 초기 제품들이 많은 만큼 시장에서의 빠른 상용화를 통한 기술 격차 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Now, those innovations are ready to move beyond the exhibition halls and into industries, businesses, and everyday lives across the globe. The spark of Korean innovation has only begun to reshape the future.

0: 액션.
1: 극장에 오랜만에 오시나요?
2: 저 정말 오랜만에 와요.
1: 얼마 만에 오시죠?
2: 저 코로나 이후로 안 온 것 같아요.
1: 문화생활 좀 하셔야죠.
2: 그냥 뭐 쓸데없이 바빴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그러실 줄 알고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 극장을 통째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2: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1: 그렇죠.
2: 어 너무 좋네요.
1: 극장이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이렇게.
2: 아 이 극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네. 옛날 영사기도 있고 그리고 상영 시간표를 일일이 수기로 써놨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요.
2: 대성 씨 극장에 대해서 알고 빌리신 거예요?
1: 아 이 극장에 대해서요?
2: 네.
1: 그냥 마땅한 극장이 이 극장밖에 없어요.
2: 이 극장에 보니까는요 1959년에 지어졌더라고요.
1: 그래서 59년이요?
2: 네,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이에요.

0: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1: 아, 퀴즈요?
0: 예, 큰 선물도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그럼 바로 맞춰야죠.
0: 영화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영화일까요? 아세요?
1: 선물을 안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구한 말. 언제?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0: 19세기 말쯤 리미에르가 요즘 형식의 영화랑 비슷하다고 간주하고 영화의 출발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일상들을 다루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라고 하였다면 조르주 멜리어스는 영화를 예술의 단계로 올린.

0: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너무 예술적이고 뭐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은 다 붙겠더라고요.
1: 그렇게 예전에 만든 영화인데도 보면 감동이
0: 그쵸,
1: 있나요?
0: 그렇죠. 예. 뭐 요즘 사용하는 뭐 특수효과나 편집 기법들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그 원형에 거의 시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1920년도에 그 초현실주의가 대두되면서 이 조르주 멜리어스가 다시 재조명을 받았죠.
1: 사실 근데 동두천 하면은 아트앤드 시티랑 저는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미군 부대? 요 정도밖에 잘 안 떠올라요.
0: 하지만 네. 우리 동두천의 예술의 도시 동두천.
1: 예술의 도시 동두천. 네.
0: 곳곳의 동두천에도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그럼 저희가 이제 보러 가고 찾기 전에 일단 영화 한 편부터 보고 예술 작품을 보러 가시죠.
0: 좋아요.
1: 하나, 둘, 셋.

0: 여기 예술의 도시 동두천에 왔잖아요.
1: 그렇죠.
0: 짠.
1: 아, 이런 지도가 또 있어요?
0: 네.
1: 우와, 대박이다.
0: 그래피티가 원래 그냥 자유롭게 낙서하는 거잖아요. 아. 이탈리아로. 아,
1: 뜻이 그러면은 낙서란 뜻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근데 여기에 21가지의 그래피티가 있어요.
1: 아, 그럼 이걸 하나씩 다 보려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되게 짧겠네요. 하나 보러 가시죠, 그러면은.
0: 근데 네. 이것만 보고 가기 아쉽잖아. 이게 메인 디시면 네. 에피타이저 살짝 먹고 시작해야죠.
1: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에피타이저를 먹습니까?
0: 아,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1: 밥 먹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에피타이저를 교수님께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0: 지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서 말할 거예요.

0: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체험할 수도 있죠. 네. 뭐 체험 삶의 현장이나 가면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아트앤드시티 아니겠습니까? 아트랑 공방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사고와 감정은 그냥 이렇게 표출시키는 그쵸, 거고 그쵸. 창작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그냥 예술화를 꾀하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뭐 용접하고 뭐 망치질하고 그림 그리고만 했지 이건 안 해봤어. 아, 체험해보고 네. 싶어. 힘 조절해주고
0: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확실히 감각이 있으시다.
1: 이렇게
0: 몇대요?
1: 고려랑 중국이 네. 이 도예의 종주국이었어요.
0: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1: 어. 16세기에 우리나라의 막사발이 일본으로 가서는 신기라고 해서 성스러운 그릇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막사발 하면 자연스러움.

0: 그래피티 하면 자유와 저항 정신 아니겠어요?
1: 그렇죠. 뱅크시.
0: 그쵸, 너무 유명하죠. 사람들이 네. 밤새 제발 우리 집 담벼락에 낙서 좀 해주고 가주라. 네. 그럼 나는 로또거든.
1: 아, 그리고 집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진짜로?
0: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담장을 떼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1: 와, 아, 우리 집 아파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0: 진짜 제 마음도 그 마음이야.

0: 사장님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미남이세요.
1: 아, 아니요.
0: 아닌 거 아시군요. 네. 아, 농담입니다. 네. 아, 약간 좀 친근한 이유가 네.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2: 아, 그렇다고 작가님 이렇게 모셔놓고.
0: 아, 뭔가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2: 너무 근데, 친구 같았다.
0: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로 다양한 시각 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25년차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바입니다.
0: 실제 성함은?
1: 아, 실제 이름은 유승백입니다.
0: 유승백. 네. 그럼 뭐가 더 많이 불리나요? 작품하실 때?
1: 아무래도 그래피티 태그네임을 쓴 지 오래돼서 네, 제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2: 저 뒤에 보면 작가님 작품이 있는데 네. 저게 좀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 네. 신화적인 요소. 저런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있나요?
1: 사실 그때 당시에 Made in Heaven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만들어진 도시처럼 그런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라노스 신을 차용해서 천사 이미지와 함께 이제 구상했던 작업이었습니다.
0: 그래피티 아트가 보면 다 높은 곳에서 진행하잖아요.
1: 네.
0: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나 아니면 루프를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
1: 그래피티 아티스트도 되게 안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스카이차나
0: 아. 네.
1: 아시바라고 하죠. 그런 틀비계를
0: 아 이렇게 쭉 네. 올라가는 그렇게 아 그런 네. 게 있네요.
1: 네. 사람이 타서 하는
0: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 그런 중장비들을 타고 많이 합니다.
0: 또 앞에도 하나가 작가님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저건 너무 그림체가 다르거든요.
1: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한 7, 8년 전인데 구상적인 작업에서 이제 비구상적인 작업으로
0: 아.
1: 네, 전환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천사 이미지에 좀 추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작업했었던 작업입니다.
2: 아, 작가님 그 그림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런 극사실주의를 버리고 비구상으로 갔을 때 네. 조금 아깝지 않으셨어요?
1: 그런 것도 있었는데
2: 네.
1: 이미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에 약간 실증을 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새로운 감각, 존재하지 않는 시각 예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약간 비구상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2: 것 같아요. 그게 몇 세 때셨죠?
1: 30살 초반입니다.
2: 작가님은 도시적인 그 에너지, 그 도시의 리듬을 시각화시켰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스프레이 페인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 미술하고는 다르게 뿌려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했던 재료였고 네. 또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어디에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1: 올해가 제가 그래피티를 한 지 25년 네. 차인데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개인전.
1: 네, 좀 더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냥 갤러리 안으로 네. 들어간.
0: 아, 갤러리 안에서?
1: 네네네.
2: 요즘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그 정신을 그대로 차용해서 캔버스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그렇죠. 아, 그렇겠네. 예전처럼 막 아무

0: 누구에게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계속 또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벽에다가만 하진 않고 네. 네, 요새는 다양한 매체나 캔버스를 통해서 네,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작가님은 그 벽에랑 했을 때랑 캔버스에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1: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벽에 할 때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스케일의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지금도 큰 스케일의 작업을 좋아하고
2: 네. 그렇죠. 너무나도 파워풀하죠. 그리고 네. 즉각적으로 그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1: 네, 맞습니다. 예.
2: 그러면 그 작가님 작업에 가장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그 핵심적인 변별적 요소는 뭐가 있으신가요?
1: 그래피티라고 하면 좀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뭐 캐릭터라든지 네. 뭔가 글자라든지 되게 구체적인 형상들이 많은데 그런 형상을 좀 더 탈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상적인 그래피티의 에너지를 담아서 보는 관객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그래피티를 지속해보고 있습니다.
2: 네.
0: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좀 가장 요거는 좀 기억에 남는 작품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1: 좀 큰 규모의 작업이었었는데 네. 왕십리 쪽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0: 네.
1: 거기 이제 신축 벽면에다가 네, 제 작업을 했었던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꿈이었어요.
0: 네. 그게 얼마나 큰 건물이죠, 그게?
1: 거의 아파트 수준의 오피스텔이니까. 네.
0: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네스프레이를 확 뿌려버리고 싶다. 그런 그런 공간에 있을까요, 혹시?
1: 해외에서 보면은 이제 한 건물이 전체 다 그래피티로 네. 돼 있는 부분 되게 많은데 사실 국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의 전체?
0: 네. 제가 63 네. 빌딩 전체를 그냥 막.
1: 네, 뭐 그러면 좀 이슈가 되겠죠.
0: 네. 작업을 하시면서 좀 가장 이 보람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사실 이제 그림 다 그리고 나면 네. 워낙 작은 스케일이 아니다 보니까 큰 스케일의 작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있고 월정사 같은 절에 작업을 했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었는데
0: 네.
1: 그 친구들이 밑작업을 막 자유롭게 하면 네, 제가 그 위에 좀 완벽한 리터칭을 해서 이제 작품을 걸었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0: 재밌어,
2: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0: 재밌었겠다.
1: 네, 그런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지나가서 많이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1: 어렸을 때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료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런 스프레이 페인트 많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색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채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각 예술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에너지틱한 네, 작품을 보고 오시면서 좀 에너지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채색인 네네네. 그런 도시 안에서
2: 네,
1: 화려한 그래피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우리나라 네. 곳곳에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네.

0: 씨 한옥이에요, 한옥. 와, 대박. 한옥.
1: 와이어 잠깐만.
0: 예.
1: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아. 신발을 벗어야 해요.
0: 아, 왔다 왔다.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깜빡했어요. 아.
2: 근데 한국의 방은 온돌이라 뜨겁죠. 근데 여기는 왜 안 뜨거워요?
1: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여기는 마루예요. 저기가 온돌이에요.
2: 아, 마루. 와, 한옥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1: 한옥은 대부분 문을 열면 바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해서 여름에는 시원해요.
2: 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아,
0: 한옥 is best. Wow.
1: 와이엇.
2: 예?
1: 목소리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0: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3: Also lived abroad, and I think that 온돌, heated floors, are definitely one of the best inventions. Today, Wyatt and Seungjun experienced what it's like in a hanok, a traditional Korean house.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something you have to do, you can use the expression 아 or 어야 하다. For example, to say that you have to take your shoes off when you go indoors, you can say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Well then, how would you tell someone they have to throw their trash in the trash can? That's right. It's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How would you say that someone is not allowed to do something? You can use 면 or 으면 안 되다. If people are not allowed to wear shoes indoors, you would say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If people aren't allowed to throw their trash here, you would say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To express the purpose or goal of something, you can add 도록 to the first part of the sentence. For example, there is an expression in Korea about building hanok for the purpose of having good airflow, which in Korean is 한옥은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지었어요. Next, how would you express that you to keep quiet in public spaces with the goal of not disturbing others? It would be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1: Silneeseo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실내에서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2: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한옥은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지었어요.
1: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 파가니니는 실존했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파가니니가 정말 악마의 시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예술가였을까? 이런 것을 좀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얽히는 사건들과 파가니니의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담

모든 역사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강화되거나 아니면 약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좀 후세에 남겨져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파가니니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신격화되거나 좀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아예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뮤지컬 파가니니를 하면서 좀 파가니니의 진짜 사람 파가니니, 예술가이자 인간인 파가니니의 모습을 많이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1막, 2막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당신이 말한 카지노가 이 정도일 줄이야.
1: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만 믿고 투자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 우리들 목도 단단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알죠?
3: 물론이죠. 카지노만 개관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그 어떤 사업보다도 결과에 만족하실 겁니다. 우리에겐 그가 있으니까요.

0: 나는 목적이 뚜렷한 사업가인데 나와 한 약속을 네가 지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었겠죠. 파간인이를 내몰았다고 할 수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하지만 먼저 파간인이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어떠한 예술을, 아티스트적인 부분을 행하려 했을 때 저희 제 입장에서는 너의 너 마음대로 하니 그럼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해줄게. 네, 그런 인물입니다.
1: 진짜 악마냐?
2: 소문이 사실이었어.

0: 그 당시에는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서도 편안히 죽지 못했던 파간인이라는 어떤 인물. 그 당시엔 그 사람이 악마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악마가 아닌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악마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1: 이제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지 않으면

파가니니가 죽고 나서 36년 동안 묻히지 못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파가니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킬레가 정말 불과 10대 중반의 나이였었는데 그때부터 36년 동안이나 계속 아버지를 묻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나중엔 결국 이제 묻히게 됐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봤을 때도 아킬레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가니니가 나처럼 이렇게 힘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뜻에서 아들한테는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이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공연할 때 파가니니 곡들을 이제 연주를 한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하는 이 연주만큼은 사실 그 연주 자체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보다는 파가니니의 진짜 마음이 돼서 그 연주가 파가니니의 대사고 노래고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마음을 정말 전달하는 정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연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제 콘서트나 음악회에서 하는 연주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관객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뭐 파가니니 곡들은

연주자가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고 노래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진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작품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뮤지컬을 만약에 잘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번 오셔서 보시고 음악회 같기도 하면서 또 뮤지컬 같기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진짜 다 녹아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보는 게 정말 대단히 멋진 일이구나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건 바이올린이 아닌 악마.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We met with a special guest among the diver's busy movements. It is a rhinopius, a fish with a unique appearance.
1: Jeju도에서 제가 10년이 넘게 다이빙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피사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야 정말 거기서도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피사체이고, 그리고 라이노피아라는 물고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지느러미가 이 나무 가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고, 라이노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라이노가 코라는 뜻이거든요. 코가 앞으로 크게 돌출이 돼가지고 코뿔소 코같이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도 굉장히 특이하고.
0: Most marine creatures have evolved in way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ir survival. The rhinopius has chosen camouflage, mimicking the appearance and colors of soft corals. In the sea, there are many such masters of camouflage. Most fish choose to change their body color to match the landscape around them. Here is a fish that you will never know is there unless you look very closely. This is a frogfish, a genius of disguise. It has blended its body color and shape to match its surroundings.
2: 신뱅이는 위장출은 뛰어나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헤엄치는 능력도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느러미를 이용해 한 발씩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먹잇감을 쫓아가기보다는 돌과 돌 사이에 지느러미를 기대어 놓고 자신의 몸을 위장한 채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신뱅이 이마에 길쭉한 돌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낚시하듯 살살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유인하고 가까이 오면 잡아먹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0: The frogfish's camouflage is made perfect thanks to its texture and body shape. Its round, bumpy body, the frogfish can change its appearance to look like sand or rock at will. The frogfish that live among corals adopt colorful hues. Depending on the habitat, you can now observe yellow, white, and even black frogfish in the underwater olay.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오늘의 팬분은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2: 오늘의 글로벌 팬분은
1: 과연
3: 기대를 해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1: 네.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4: 가본 적 있어요?
1: 캐나다요?
5: 한 번도 없어요, 저는.
1: 나 캐나다 너무 가보고 싶다.
4: 이뻐요.
5: 이뻐요.
4: 근데 조금 지루해요.
5: 진짜요?
6: 네. 아이돌 메이커는 또 어쩐 일로 찾아오셔 주셨나요?
4: 아, 제가 이제 40대 되고 새로운 출발 시작하고 싶어요.
1: 새로운
4: 네.
1: 출발?
4: 출발이요? 출발. 제가 최근에 싱글 다시
1: 싱글.
4: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완전 내 스타일로 살고 네. 싶고 좀더 이쁜 삶 있고 싶고
1: 그 마음 뭔지 알죠?
5: 그 마음 뭔지 알죠?
1: 이제부터 자유
4: 자유도
5: 자유
4: 네.
1: 자유 그리고 맞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협의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5: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나를 찾아서 오늘
1: 나를 찾아서
5: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1: 제가 좀 잘 알아요?
4: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고윤정 배우님처럼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1: 정말 오늘 메이크업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 너무 좋은데요?
1: 일단은 또 네. 마스크 팩부터 일단 들어가면서
5: 혹시 평소에 피부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4: 엄청 많아요.
5: 엄청 많아요.
4: 그치 없어요. 40대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저 알아요.
4: 40대?
1: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주름은 기본 네. 고민이죠. 네. 노화가 네. 이제 본격 시작이 되고 피부에 수분도 싹 없어지잖아요.
4: 평생 동안 닭 쓸거 엄청 심했는데 또 심해졌고 그리고 발자 주름 실리프팅 몇 번 했고 필러도 놓고 그래도 다시 또 생겨요.
1: 실리프팅이랑 필러를 자꾸 넣는데도 자꾸 생겨요?
4: 계속 생겨요.
5: 강아지 혹시 키우세요?
4: 세 마리.
1: 세 마리나?
4: 애 세 명. 강아지 세 마리. 그래서 애새 개새 정신 없어.
5: 그럼 뭔가 새 출발을 위해서 원하는 약간 스타일이 있으세요 요즘?
4: 와우 관리 엄청 잘 하는 40대 그런 느낌?
1: 그럼 20대는 어려우니까 30대로 돌아갑시다.
4: 오케이
1: 30대 초반
5: 30대로?
4: 좋아요.
7: 일단 에센스로 촉촉하게 그다음에 프라이머. 근데 잠주름은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
1: 관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4: 피부과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
1: 살짝 다크서클 보정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컨실러가 필요하고
5: 빨간색이에요? 주황색?
1: 붉은색입니다.
5: 붉은색?
1: 오늘 제가 몇 개 조색을 해서
7: 색을 아주 얇게 좀 살짝만 올렸는데 지금 푸른기가 확 없어졌죠?
1: 네. 결국에는 얼굴에 푸른기를 살짝 덮는 게 또 나이

0: 먹으면 되게 중요해요.
1: 반대쪽도 푸른기가 있는 곳을 위주로 아주 얇게
0: 조금씩 얇게 올릴 거예요.
1: 코 주변에 약간 혈관 비침 이런 것도 한번.
2: 이게 막상 올리면 초록색 같지가 않잖아요?
3: 네. 샌님 손에 올렸을 때는
2: 초록이죠.
3: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록인데
2: 이게 멀쩡한 피부에 올리면 초록으로 보이지만 붉은기가 있는 피부에 올리면 그 초록이 색을 잃어버리면서 중간 톤이 되는 거죠. 뉴트럴라이즈 그리고 붉은기 살짝 얼굴에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1: 보색 이론들을 잘 쓰면은 피부의 그런 단점들, 색소들을 좀 잘 커버할 수가 있어요.
3: 근데 그 전이랑 다르게 약간 이번엔 피부의 두꺼움을 좀 확실히 죽이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주름 많은 피부일수록 화장이 두껍게 올라가면요, 주름에 다 낍니다. 굉장히 얇고 매트하게 밑에는 깔아줘야지 피니쉬는 글로우하게 속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2: 이제 베이스 작업을 했고요. 촉촉한 파데에 살짝 커버력을 더할 수 있는. 동안 또 너무 매트하면 좀 별로 볼륨이 안 살거든요. 촉촉해야 볼륨이 좀 살기 그죠, 때문에 그죠. 촉촉한 파데를 빛이 나는 파데를 올려볼게요. 이제 매트하게 좀 이렇게 여기만 매트하게 해놓고 촉촉한 파데에다가 고정력을 올릴 수 있는 컨실러를 좀 섞어서 얼굴 중앙을 위주로.
3: 이런 것도 드셔보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 좀 약간 난이도 높은 음식들.
4: 한국 음식 거의 다 좋아해요. 그냥 번데기만.
3: 번데기는 왜요? 진짜 맛있는데.
2: 번데기 뭐야?
4: 네.
2: 번데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3: 아, 저 진짜 잘 먹는데.
2: 저도 음식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번데기 못 먹어요.
3: 되게 꼬소해요. 근데
2: 꼬소해요?
3: 네, 꼬소해요. 번데기는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2: 번데기가 귀엽다고?
3: 납작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1: 일단 1차 커버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눈화장 들어가 볼 건데요.
2: 내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 돼. 내가 아주 요즘 다크서클이랑 눈에 푹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쓰는 컬러들이 있어요.
3: 근데 또 윤정님이 색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
1: 이런 느낌을 좀 써볼게요. 프라이머 조금 눈에, 눈두덩이에. 자, 위에 봐주세요. 붉은 톤.
3: 붉은 톤. 혹시 애교살인가요?
1: 요거는 눈 밑에 푸른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용도예요. 혈색을 잡아주는 조금 더 밝은 색깔. 눈 주변에 한번 푸른 느낌 없애고 이렇게 하면 섀도우를 바른 거라기보다는 눈에 푸른 느낌을 좀 걷어내서 발그레한 그런 눈두덩이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반대쪽이랑 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살짝 피치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쪽이랑 다르게 생얼 같은데 뭔가 좀 푸른 느낌이 좀 가려졌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피치톤을 쭉쭉쭉쭉 올려주고
5: 밝은 톤으로.
3: 전에는 뭔가 여기 브라운 깔고 뭐 어둡게 하고 좀 음영을 위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되게 넓게 바르시는 것 같아요.
1: 네. 어떤 위치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피부톤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라서 넓게 여기까지 그래요.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잠깐 계속 그냥 톤만 핑크핑크하게. 작은 브러쉬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컬러 눈 밑에 이제 조금 더 좀 좁은 부위를 잡을게요.
2: 윤정님도 애교살이 있나요?
3: 네. 애교살은 한국 메이크업에선 없어서
2: 빠질 수가 없군요. 네. 이 전체 시리즈 이름을 애교살 K뷰티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3: 애교살도 약간 동안 메이크업의 꿀팁 중에 하나인가요?
2: 완전.
3: 완전?
2: 네, 완전.
3: 약간 두꺼울수록 좀 더 귀여움이 추가되는 거죠?
2: 그쵸, 아무래도 중안부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3: 그 섀도우 위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2: 맞아요. 펄을 너무 반짝이는 거 말고 좀 적당한 펄이 좋겠습니다.
1: 아이라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만 빼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빼면 갑자기 화장한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속눈썹 사이사이를 먼저 메꾸고 자연스럽게 단슬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어두운 음영을 좀 담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무드를 조금 통일하는.
3: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뭔가 이건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한국에 놀러온 사람들한테.
4: 피부과.
2: 아니 여기 오실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4: 메디컬 여행.
1: 크림 블러셔 사용해볼게요. 핑크랑 오렌지를 좀 섞었는데.
3: 블러셔도 위치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 바뀌죠?
1: 많이 바뀌죠. 오늘은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3: 네.
1: 그런 느낌으로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하는 쉐딩도 약간 밝은 톤. 아, 이것도 조금 써야겠다. 살짝 어두운 걸로는 이제 얼굴 사이드 쪽으로 가볼게요.
0: 음영을 잡아줄 때 펄이 들어간 컬러로 여기 볼륨을 좀 잡아주는 거죠. 아, 이 크림 느낌 그대로 하이라이터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터가 크림이 없나? 하이라이터를 크림을 안 갖고 왔네. 없으면 또 만들어야지 립밤으로.
4: 립밤.
0: 오늘은 립밤이랑 섀도우를 섞어볼 거예요. 네. 자, 크림 하이라이터 완성됐습니다.
4: 오, 확실히 근데 광이 다르네요. 올리니까.
0: 그러니까 이 또 볼륨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4: 크림 블러셔 올린 그 위쪽에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0: 그쵸. 코를 좀 짧아 보이게 쉐딩해 볼게요.
4: 방법이 있나요?
0: 짧아 방법이 보이게.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쉐딩을 넣기보다는 밑에 쪽을 조금 어둡게 코가 좀 작아 보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죠.
4: 오, 신기해.
0: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라이터가 일자로 딱 있으면은 코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코가 짧아지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공안에 가까워질 수 있죠. 입술 밑에도 살짝 하면 입술이 도톰해 보이게 베이지 컬러로 조금 확장을 할게요. 또 인중이 조금 기셔가지고 위로 좀 많이 올릴게요, 립을.
4: 이런 컬러 예쁠 것 같아요.
0: 오,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거 예쁘다. 토끼 같은 느낌이네.
4: 밑에 올리신 컬러랑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언제 오시는지 기다려 볼까요? 대박!
1: 안녕하세요.
2: 완전 느낌이 또 새로워요.
1: 또 왔어요.
0: 제가 약속드린 30대 초반의 룩이 나왔네요.
1: 완전 레이디 느낌.
2: 완전
0: 오늘 눈 주변에 있는 푸르딩딩한 혈색 같은 거를 붉은 톤으로 덮었던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래쉬나 아이라인도 약간 한국 스타일. 그리고 언더에 애교살. 립 컬러도 고윤정님이랑 비슷하게 코랄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3: 옷 뭔가 무드랑 헤어 무드도 약간 고윤정님 많이 하시는 느낌이어가지고 메이크오버 된 느낌 완전.
1: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집으로 맨날 오세요.
3: 사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여긴 처음 와봐요. 이런 느낌의 카페라고 해야 되죠?
1: 제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3: 꼭 와야 돼요.
1: 네.
0: 와 대박 온다.
3: 아 이렇게.
4: 와.
1: 와.
4: 대추차고요.
0: 와. 산삼.
4: 다양한 산삼 차고요.
0: 이걸 먼저 먹을까요? 이게
3: 한 번도
0: 산삼,
3: 안 먹어봤어요.
0: 어린이 산삼인가 봐.
3: 처음이에요.
0: 처음 먹어.
1: 매운 당근. 매운 당근.
0: 매운 당근. 우와! 너무 쓴데?
1: 괜찮아요.
0: 진짜 이거 먹는 거예요?
3: 매운데요? 아, 그러니까 매운 당근.
1: 매운 당근 같은.
0: 와, 이거 맛있다.
1: 맛있네요.
3: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요. 잘 드시는.
0: 언니가 달라.
3: 건강한 곳에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1: 제가 40살인데 새로운 출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오늘.
0: 어? 이게 뭐지?
3: 뭐예요? 이거 진짜 뭐예요?
0: 깜짝 놀랐다.
3: 감사합니다.
0: 와 너무 귀여워. 신님 박재리 다음에 또 봐. 와 대박. 너무 감동인데? 네, 지금 아이돌 메이커 7회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양한 외국인 분들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아, 생각보다 이 K-뷰티를 알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구나. 그리고 또 제니님과 만나서 열몇 살 차이에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제니님의 시선으로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석하고 되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고
3: 되게 다양한 글로벌 팬분들이 다양한 팬덤을 또 가지고 계셨잖아요. K-POP 아티스트 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또 너무 좋았고 또 거기서 또 재밌는 꿀팁 같은 걸 또 많이 신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고 팬분들도 뭔가 되게 정보를 얻어가는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0: 시청을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1: 네. 안녕. 바이바이. 안녕.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명 관음상입니다. 11명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먹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앤오 프로. 이제 촬영한 지 또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비스트입니다. 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그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온앤오 프로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1: 근데 와이어 씨,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0: 뭐야?
1: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쵸. 네.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네.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0: 바로!
1: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뭐죠?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션돈 션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동.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선우.
0: 오, 스컬!
3: 저는 뭐예요?
2: 부리부리 이선우.
0: 어,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어즈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3: 많았어요. 오, 진짜로요?
1: 아,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든가 가격을 본다든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든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파.

0: possibil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 탭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1: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0: 오. 헤라 블랙 쿠션.
1: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0: 왜요?
1: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2: 사용감?
1: 네, 사용감이 제일 좋고.
0: 사용감이 좋구나.
1: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이런 것도 많이.
2: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0: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1: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썼어요.
0: 그거 엄청 오래 썼네.
2: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0: 야,
2: 연? 그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0: 많이 썼다.
2: 연차로 썼다.
0: 예. 네.
3: 그 마데힐.
2: 마데힐.
0: 마데힐.
3: 메디힐.
0: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
2: 마데카소사이드.
0: 그게 1위?
3: 네.
2: 이유는 뭘까요?
3: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2: 민감한데.
3: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2: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1: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이.
2: 아 진짜요?
1: 네.
2: 한마디 하시죠 바로.
1: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0: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2: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0: 아 맞죠.
3: 가격 올리지 마세요.
2: 가격?
0: 가격이 맞긴 하죠.
2: 이어서 말 한마디 하시죠.
3: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0: 된다고 된가 봐.
1: 소금빵.
2: 소금빵.
3: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0: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1: 이게 왜 너무 부끄러운데요? 아, 고마워요.
0: 우와.
1: 자, 먹어봅시다.
4: 맛있다.
1: 자, 아무래도
4: 우리
1: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4: 전 ENFP인데.
0: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실래요?
1: 네. 좋습니다.
0: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5: 아,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0: 아, 정은수님. 네. 왜 근데 서울에는?
5: 아,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0: 아, 에이티즈 분들의 팬.
5: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0: 아,
5: 진짜요?
0: 왜요?
5: 진짜요?
0: 왜요?
5: 좋죠.
0: 혹시 KBT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5: 네.
0: 우리 외국 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5: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0: 아이브로우.
5: 되게 좋아요.
0: 어떤 면에서 더?
5: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0: 네.
5: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0: 오.
5: 그래서 거기 거 맞어요.
1: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5: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0: 그렇죠.
5: 그렇죠. 두 통째.
0: 그렇죠.
5: 아, 아니 나 그거 저 고3 때부터 썼어요.
0: 네,
5: 그래서 세 통째?
0: 세 통째.
5: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0: 그러면
5: 아니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통을 4년을 썼어요.
0: 오! 하나를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5: 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5: 제가 추천해요.
0: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네.
1: 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에이티즈 성화님에게
0: 한번 인사해 주시죠.
5: 아, 성화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 전화로 보내시고.
5: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0: 아, 진짜로요?
5: 진짜로 팬이에요.
0: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1: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0: 네.
1: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0: 네.
1: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0: 네.
1: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0: 네네네.
1: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0: 네.
1: 그 가슴 한 켠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0: 와, 그 정도예요?
1: 예.
0: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또
0: 뭐죠?
1: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0: 네.
1: 제가 세 개 골라서
0: 네.
1: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리뷰 앤 다이어리.
1: 렛츠고!
0: 렛츠고! 와!
1: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0: 맞아요.
1: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0: 오!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0: 네.
1: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0: 네.
1: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1: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0: 와!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1: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0: 네.
1: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0: 네.
1: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0: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1: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0: 오? 진짜?
1: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0: 한 명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1: 네.
0: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1: 네,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0: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1: 네.
0: 체크를 해봐야죠.
1: 아 우리 손등.
0: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걸.
1: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해가지고.
0: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1: 네.
0: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1: 약간
0: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1: 네.
0: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1: 아 다행이네.
0: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요.
0: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1: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0: 확실히
1: 네.
0: 촉촉합니다.
1: 촉촉해요?
0: 촉촉하고
1: 네.
0: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1: 네.
0: 마데카소사이드
1: 네.
0: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1: 네, 네, 네.
0: 좀 막 끈적과 잡티를 없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 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1: 네.
0: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드시죠.
1: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0: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1: 배부르겠다.
0: 피부 양보했습니다.
1: 네, 피부 양보했어요.
0: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1: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0: 예. Yeah.
1: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자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0: 오!
1: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그치,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1: 그쵸 그쵸.
0: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1: 네.
0: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1: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0: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1: 네.
0: 그리고 부드러운 발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1: 한 번도 없죠.
0: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1: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0: 아니요, 그냥 각자.
1: 일단 한번
0: 리허설. 네,
1: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아.
0: 진짜 입문자예요.
1: 우와! 우와! 이게 뭐야?
0: 뭐야 그 리액션?
1: 오!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0: 그렇죠.
1: 결 살려주는 거 맞죠?
0: 결도 살려주고
1: 네.
0: 버트림, 스머징.
1: 아 스머징, 스머징.
0: Yeah.
1: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0: 예. Yeah.
1: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 예. Yeah.
1: 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1: 아 많이 맞는데요. 네,
0: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1: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도전? 네, 진짜 어?
0: 도전 눈썹에?
1: 도전!
0: 도전 오.
1: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0: 역시. 오! 겨울이 완전 살아났어요.
1: 이렇게?
0: 싱싱싱 이렇게.
1: 말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오 좋네.
0: 눈썹 털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저도.
0: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1: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0: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 해야지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1: 네.
0: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1: 어?
0: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1: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디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0: 와우.
1: 이걸 뭘로 지우죠?
0: 클렌징 밤으로 지워야죠.
1: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리웠던 거구나.
0: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을 소개해드렸잖아요.
1: 맞죠.
0: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가 달라요?
0: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이제 밤으로 네. 지운다고 해요.
1: 아,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네.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1: 그렇죠.
0: 과학이죠. 그렇죠. 사이언스.
1: 와우, 과학, 사이언스.
0: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서.
0: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나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Non-comedogenic. 네. 몸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1: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네. 여드름성이나 민감 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오~
0: 바로 써보도록 하죠.
1: 네, 좋아요.
0: 클렌징은 네.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네. 얼마나 잘 되냐.
1: 네.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바릅니다.
1: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0: 네, 비비면 됩니다.
1: 아, 한번 해볼게요. 네.
0: 어때요? 지금 촉감이?
1: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웠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0: 오.
1: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
0: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1: 오.
0: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이제 물을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1: 아.
0: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1: 네. 사장님.
0: 사장님.
1: 네.
0: 여기 저희 단골이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1: 네.
0: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1: 오.
0: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1: 네.
0: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1: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0: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1: 네.
0: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1: 어.
0: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다 빠지는 거죠.
1: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노폐물을.
0: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1: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0: 네.
1: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0: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1: 아 부드러워요. 어... 너무 부드러워요.
0: 좋습니다.
1: 네.
0: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1: 네.
0: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먼저 뽑으세요.
1: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0: 아 진짜로?
1: 네.
0: 아 왜요?
1: 아 왜냐고요?
0: 네.
1: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0: 오...
1: 되게 편리해요. 이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0: 어디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우 혼자?
1: 볼게요.
0: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1: 네, 맞죠.
0: 저는 클렌징 밤으로 왔어요.
1: 클렌징 밤.
0: 예.
1: 왜죠?
0: 아무래도 저는
1: 네.
0: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1: 역시 이션 군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0: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1: 완전 진심이에요.
0: 네.
1: 이제 제 타입이죠.
0: 그렇죠. 네. 아니요? 진화할 수 있어.
1: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0: 그러긴 해.
1: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렛츠고!
0: 리뷰북 타임.
1: 북구 레고 해보도록 하시오.
0: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1: 네.
0: 좀 찾아봤어요.
1: 찾아봤어요?
0: 네. 이제 깨달았어.
1: 뭘요?
0: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찍거나 스크랩
1: 네.
0: 느낌.
1: 네네네.
0: 아 그 한 장만 쓰세요.
1: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0: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암 좀 살짝 넣을게요. 명암 있어야 좀 리얼하게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를 왜 그랬죠?

0: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나 깜짝 놀랐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끝.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1: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습 요깃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오.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오.
0: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매도 재미. 모공 박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와.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1: 레이션.
0: 깔끔하게.
1: 좋았습니다.
0: 이거 어디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1: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네.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1: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1: 네, 그럼.
0: 안녕. 안녕.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핫.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물 안 온 것 같아요.
1: 문화생활 좀 하셔야죠.
0: 그냥 뭐 쓸데없이 바빴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그러실 줄 알고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 극장을 통째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0: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1: 그렇죠.
0: 어 너무 좋네요.
1: 극장이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이렇게.
0: 아 이 극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네. 옛날 영사기도 있고 그리고 상영 시간표를 일일이 수기로 써놨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요.
0: 대성 씨 극장에 대해서 알고 빌리신 거예요?
1: 아 이 극장에 대해서요?
0: 네.
1: 그냥 마땅한 극장이 이 극장밖에 없어요.
0: 이 극장에 보니까는요 1959년에 지어졌더라고요.
1: 그래서 59년이요?
0: 네,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이에요.

0: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1: 아, 퀴즈요?
0: 예, 큰 선물도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그럼 바로 맞춰야죠.
0: 영화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영화일까요? 아세요?
1: 선물을 안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구한 말. 언제?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0: 19세기 말쯤 리미에르가 요즘 형식의 영화랑 비슷하다고 간주하고 영화의 출발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일상들을 다루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라고 하였다면 네, 네. 조르주 멜리어스는 영화를 예술의 단계로 올린.

0: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너무 예술적이고 뭐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은 다 붙겠더라고요.
1: 그렇게 예전에 만든 영화인데도 보면 감동이 있나요?
0: 그렇죠. 예. 뭐 요즘 사용하는 뭐 특수효과나 편집기법들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그 원형에 거의 시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1920년도에 그 초현실주의가 대두되면서 이 조르주 멜리어스가 다시 재조명을 받았죠.
1: 사실 근데 동두천 하면은 아트 앤드 시티랑 저는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미군 부대? 이 정도밖에 잘 안 떠올라요.
0: 하지만 우리 동두천의 예술의 도시 동두천.
1: 예술의 도시 동두천. 네.
0: 곳곳의 동두천에도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그럼 저희가 이제 보러 가고 찾기 전에 일단 영화 한 편부터 보고 예술 작품을 보러 가시죠.
0: 좋아요.
1: 하나, 둘, 셋.

0: 여기 예술의 도시 동두천에 왔잖아요.
1: 그렇죠.
0: 짠.
1: 아, 이런 지도가 또 있어요?
0: 네.
1: 우와, 대박이다.
0: 그래피티가 원래 그냥 자유롭게 낙서하는 거잖아요. 아. 이탈리아로. 아,
1: 뜻이 그러면은 낙서란 뜻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근데 여기에 21가지의 그래피티가 있어요.
1: 아, 그럼 이걸 하나씩 다 보려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되게 짧겠네요. 하나 보러 가시죠, 그러면은.
0: 근데 네. 이것만 보고 가기 아쉽잖아. 이게 메인 디시면 네. 에피타이저 살짝 먹고 시작해야죠.
1: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에피타이저를 먹습니까?
0: 아니,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1: 밥 먹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에피타이저를 교수님께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0: 지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서 말할 거예요.

0: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체험할 수도 있죠. 네. 뭐 체험 삶의 현장이나 가면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아트앤드 시티 아니겠습니까? 아트랑 공방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사고와 감정을 그냥 이렇게 표출시키는 그쵸, 거고 그쵸. 창작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그냥 예술화를 꾀하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뭐 용접하고 뭐 망치질하고 그림 그리고만 했지 이건 안 해봤어. 체험해보고 싶어. 힘 조절해주고
0: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확실히 감각이 있으시다.
1: 이렇게
0: 그때요?
1: 고려랑 중국이 네. 이 도예의 종주국이었어요.
0: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1: 어. 16세기에 우리나라의 막사발이 일본으로 가서는 신기라고 해서 성스러운 그릇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막사발 하면 자연스러운.
0: 이거네요.
1: 이건 거예요. 나 지금 막사발을 의도했어.
0: 아, 그 막사발 만드신 거네.
1: 하지만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막 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그 막사발은 흙과 불의 시간을 거쳐서 그릇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생명력을 갖는 거야. 아,
0: 이거는 안 넣으실 거죠?
1: 아, 너무 막사발인데.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대성 씨도 해볼래요?
0: 저도 한번 해볼게요.
1: 재밌어.
0: 이렇게 느낌 이상해. 오.
1: 소년 물을 충분히 묻혀야 돼.
0: 아, 이렇게 물을 묻혀야 되는구나. 아, 좀 이게 구멍이 좀 파져. 진짜 어렵다,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1: 막사발 2 나왔어요.
0: 막사발이래요, 저도.
1: 우리 여기에 그냥 다시.
0: 네, 다시 새 생명을 주시죠.
1: 자, 새로이 예쁘게 태어나라.

0: 그래피티 하면 자유와 저항 정신 아니겠어요?
1: 그렇죠. 뱅크시.
0: 그쵸, 너무 유명하죠. 사람들이 밤새 제발 우리 집 담벼락에 낙서 좀 해주고 가주라. 네. 그럼 나는 로또거든.
1: 아, 그리고 집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진짜로?
0: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담장을 떼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1: 와, 아, 우리 집 아파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0: 진짜 제 마음도 그 마음이야.

0: 대단히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미남이세요.
1: 아, 아니요.
0: 아닌 거 아시군요. 네. 아, 농담입니다. 네. 아, 약간 좀 친근한 이유가 네.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2: 아, 그렇다고 작가님 이렇게 모셔놓고.
0: 아, 뭔가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2: 너무 친구 같았다.
0: 죄송합니다.
1: 아, 자,
0: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로 다양한 시각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25년차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마입니다.
0: 실제 성함은?
1: 아, 실제 이름은 유승백입니다.
0: 유승백. 네. 그럼 뭐가 더 많이 불리나요? 작품하실 때?
1: 아무래도 그래피티 태그네임?

0: 그런 틀비계를
1: 아 이렇게 쭉 네. 올라가는 그렇게 아 그런 네. 게 있네요.
0: 네. 많이 합니다.
1: 또 앞에도 하나가 작가님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저건 너무
0: 그때 당시에 벌써 한 7, 8년 전인데 구상적인 작업에서 이제 비구상적인 작업으로 아. 네, 전환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천사의 이미지에 좀 추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작업했었던 작업입니다.
2: 아, 작가님 그 그림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런 극사실주의를 버리고 비구상으로 갔을 때 네. 조금 아깝지 않으셨어요?
0: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이미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에 약간 실증을 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새로운 감각? 존재하지 않는 시각 예술? 아~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약간 비구상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2: 것 같아요. 그게 몇 세 때셨죠?
0: 30살 초반입니다.
2: 작가님은 도시적인 그 에너지, 그 도시의 리듬을 시각화시켰다고 들었거든요.
0: 네, 스프레이 페인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 미술하고는 다르게 뿌려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했던 재료였고 네. 또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어디에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0: 올해가 제가 그래피티를 한 지 25년 네. 차인데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개인전.
0: 네, 좀 더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냥 갤러리 안으로 네. 들어간.
1: 아, 갤러리 안에서?
0: 네네네. 아.
2: 요즘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그 정신을 그대로 차용해서 캔버스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 그렇죠. 아, 그렇겠네. 예전처럼 막 아무 벽에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계속 또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벽에다가만 하진 않고 네. 네, 요새는 다양한 매체나 캔버스를 통해서 네,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작가님은 그 벽에랑 했을 때랑 캔버스에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0: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벽에 할 때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스케일의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지금도 큰 스케일의 작업을 좋아하고
2: 네. 그렇죠. 너무나도 파워풀하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0: 네, 맞습니다. 예.
2: 그러면 그 작가님 작업에 가장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그 핵심적인 변별적 요소는 뭐가 있으신가요?
0: 그래피티라고 하면 좀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뭐 캐릭터라든지 뭔가 글자라든지 구체적인 형상들이 많은데 그런 형상을 좀 더 탈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상적인 그래피티의 에너지를 담아서 보는 관객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그래피티를 지속해보고 있습니다.
2: 네.
1: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좀 가장 요거는 좀 기억에 남는 작품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0: 좀 큰 규모의 작업이었었는데 네. 왕십리 쪽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1: 네.
0: 거기 이제 신축 벽면에다가 네, 제 작업을 했었던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꿈이었어요.
1: 네. 그게 얼마나 큰 건물이죠, 그게?
0: 거의 아파트 수준의 오피스텔이니까. 네.
1: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내 스프레이를 확 뿌려버리고 싶다. 그런 공간에 있을까요, 혹시?
0: 해외에서 보면은 이제 한 건물이 전체 다 그래피티로 네. 돼 있는 부분 되게 많은데 사실 국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의 전체?
1: 네. 제가 63 빌딩 전체를 그냥 막.
0: 네, 뭐 그러면 좀 이슈가 되겠죠.
1: 네. 작업을 하시면서 좀 가장 이 보람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0: 사실 이제 그림 다 그리고 나면 네. 워낙 작은 스케일이 아니다 보니까 큰 스케일의 작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있고 월장사 같은 절에 작업을 했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1: 아. 네.
0: 그 친구들이 밑작업을 막 자유롭게 하면 네, 제가 그 위에 좀 완벽한 리터칭을 해서 이제 작품을 걸었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2: 재밌어,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1: 재밌겠다.
0: 네, 그런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0: 작가님의 작품들을 지나가서 많이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1: 어렸을 때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료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런 스프레이 페인트 많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색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채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각 예술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에너지틱한 작품을 보시면서 좀 에너지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채색인 그런 도시 안에서 화려한 그래피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한호! 와, 대박! 한호!
1: 와이어 잠깐만!
0: 예.
1: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0: 아!
1: 신발을 벗어야 해요.
0: 아, 맞다.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깜빡했어요. 아. 근데 한국의 방은 온돌이라 뜨겁죠? 근데 여기는 왜 안 뜨거워요?
1: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여기는 마루예요. 저기가 온돌이에요.
0: 아, 마루. 와, 한옥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1: 한옥은 대부분 문을 열면 바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해서 여름에는 시원해요.
0: 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아, 한옥 is best. Wow.
1: 와이엇.
0: 예?
1: 목소리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0: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2: Also lived abroad, and I think that 온돌, heated floors, are definitely one of the best inventions. Today, Wyatt and Seungjun experienced what it's like in a hanok, a traditional Korean house.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something you have to do, you can use the expression 아 or 어야 하다. For example, to say that you have to take your shoes off when you go indoors, you can say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Well then, how would you tell someone they have to throw their trash in the trash can? That's right. It's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How would you say that someone is not allowed to do something? You can use 면 or 으면 안 되다. If people are not allowed to wear shoes indoors, you would say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If people aren't allowed to throw their trash here, you would say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To express the purpose or goal of something, you can add 도록 to the first part of the sentence. For example, there is an expression in Korea about building hanok for the purpose of having good airflow, which in Korean is 한옥은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지었어요. Next, how would you express that you to keep quiet in public spaces with the goal of not disturbing others? It would be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1: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0: "실내에서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1: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0: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한옥은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지었어요."
1: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0: As interest in healthy food continues to grow, more and more people are turning to plant-based diets. Lee Chun-pil, who has been a vegetarian for many years, has been preparing natural, wholesome meals ever since earning her Korean cuisine certification in 1988.
1: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그지? 왜 아버지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드실 정도로. 어머님은 태어나서부터 그 채식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불교를 공부하셨고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불교를 공부하면서 엄마의 음식도 이해하게 되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해 보고 싶다. 순진했지. 채식 식당이 잘 될 줄 알았죠.
0: Having learned temple cuisine, Lee Chun-pil uses only the traditional method of making fermented sauces. 음. Together with her daughter, she carefully sources ingredients to preserve the health benefits of Korean cuisine, preparing each meal with great care.
1: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아무 맛도 안 난다.
2: 그때만 해도 고기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물 하나라도 뭐 치나물이면 치나물, 시금치라든가 뭐 이런 나물 하나를 만들 때
1: 본연의 향,
2: 그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을 먹는 게 우리에게는 사실 보면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 Maintaining nutritional balance with a limited range of ingredients is no easy task. Vegetable scraps such as radish and carrot peels, and even the insides of bell peppers, are dried in the sun to remove their cold properties before being used in vegetable broth.
1: 아, 야채를 다듬은 걸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 말려서 얘네들을 채수를 그 내고 있는데 야채를 말리면 단맛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 설탕이나 그런 걸 집어넣지 않더라도 채수 맛만 가지고도 감칠맛과 단맛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Sun-dried vegetables, lotus leaves, and even soy sauce aged for 3 years. All these ingredients served to guests are prepared right here in the courtyard. It's time to prepare the ingredients to be used today. Colorful vegetables, along with texture-rich mushrooms, are used generously. The cooking method used here is different from a typical method used in Korean cuisine. Instead of boiling the ingredients in water, the dried vegetables are slowly steeped in hot water, much like brewing tea.
2: 이제 녹차 우려 먹듯이 이렇게 우리면 이 향이 아주 이렇게.
0: Instead of using artificial seasonings or fish sauce, the sweet and savory flavors are created using only dried vegetables. Customers often call this vegetable stock mysterious. Shinseollo, a signature dish of this place, is prepared by preserving the natural flavors and colors of the vegetables. To those accustomed to strong flavors, the vegetable broth may taste too mild.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is natural, wholesome meal is good for the body and mind.
2: 사람들이 원만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뭐 젊었을 때나 나이 먹어서나 세상을 좀 아름답게 편안하게 살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적게 살고 적게 먹고 적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A traditional vegetarian Korean meal featuring fiber-rich whole grain brown rice, protein-rich mushrooms, and a variety of vegetables and fermented foods. The natural flavors of its simple ingredients offer comfort to the body, which may be overwhelmed by excessive nutrition.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taurant is to serve food that helps restore the balance of the body and nutrition.
1: 간혹 나를 위해서 뭔가 보상해주고 싶어서 막 비싼 데 가서 정말 막 단짠단짝으로 먹는 거 미식 괜찮죠? 하지만 또 간혹 나의 몸을 편안하게 맞추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으로서 나의 몸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죠.
0: Busy with their lives, modern-day people have little time to eat. Many often neglect what they eat. However, recently, more and more people realize the importance of healthy eating, and the concept of mindful eating is gaining popularity, especially among younger generations. In an era where video content is used as a meal companion, maintaining the right eating habits is not easy. This gathering is aimed at reflecting not only on what we eat, but also on how we eat.
3: 네.
0: As interest in health grows across all age groups, demand for healthy diets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is rising rapidly. Tired of irregular eating habits, these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healthy eating. Sarhi, who promotes mindful eating, studied food and nutrition. Yet she tried nearly every diet because she cared too much about what others think about her. But now, she is focusing on eating habits that can help her nurture both the body and mind.
4: 예전에는 저도 단순하게 건강 정보, 건강한 식사에 대한 뭐 어떤 거를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양학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정보만 습득을 하면은 실천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실천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마음이 건강해야 이런 음식에 대한 정보라던가 영양적인 정보라던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실천한 준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0: This approach to eating helps build a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food by eating slowly and focusing on both the food and the act of eating. It was derived from meditation and applied to eating habits. First of all, you reflect on your past dietary patterns and go back to the basics.
5: 제 뭔가 속을 좀 잘 들여다보고 싶다, 좀 귀 기울이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어떤 식사는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 라면이나 파스타 같은 면 종류만 진짜 많이 먹고 그런 간단한 음식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들은 잘 할 줄도 모르고 약간 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하는?
7: 제가 창업을 하면서 바빠져가지고 그냥 배고파서 아무거나 때우면서 먹게 되는 그런 식습관을 좀 가지게 된 게 있어서
0: Mindful eating teaches how to focus not on the food itself, but on the mind. The key point is to be able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signals that the body and mind send when we eat. It helps people stay away from eating because of emotional rather than physical hunger.
8: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고 나의 몸 상태를 돌아보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거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9: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그 먹을 때 그 시간에 쫓기지 않고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막 수다를 떨면서 먹는 게 저한테 너무 건강한 식사고요.
0: We eat every day. Yet we rarely think about the mindset with which we eat. There's a saying that even nutritious food can be harmful when consumed in an unsettled state of mind. That's why caring for our mental state in daily life is just as important as how we eat.
4: 손 위에 올려놓고 질감을 느껴보셔도 좋고요. 이번에는 코에다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0: Engaging all five senses, eating slowly. Observing hunger and satiety. This is a relaxed style of eating that few people are used to. By sensing what they eat, the participants begin to build a new relationship with food. They become aware of their senses and learn to meditate through the act of eating.
9: 눈을 감고 천천히 씹으라고 하니까 껍질하고 이 안에 속속 갈라지면서 달달한 그 즙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소리도 엄청 크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언제였지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같이 있는데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4: 조금 더 그 음식에 집중을 해서 먹게 되면은 이 단맛이 평소에는 그냥 한 예를 들어서 단맛이 한 3 정도로 느껴졌다면 이렇게 느끼면은 갑자기 10 정도로 확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뭐 빵도 좋아하고 단 음식도 좋아하고 약간 그랬는데 이게 제 미각이 둔해져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계속 반복해서 먹으니까 잘 느끼면서 먹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 온전히 느끼면서 먹는 연습을 하면은 똑같은 걸 먹어도 더 달게 느껴지고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니까 좀 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0: Our minds are often too busy to even notice what we're consuming and to focus solely on eating. Anxiety and restlessness make us forget what it's like to feel calm. So why not allow ourselves to experience it, even if only during mealtime? We crave sweets, yet we also need to exercise to stay healthy. The answer to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nutrition and health may lie in healthy eating habits. It doesn't have to be a completely new diet. Focusing on just one meal a day is already enough.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상골집 마중은 일단 1939년도 나주 근대 문화를 2017년에 마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도 뒷자리만 따서 3917 마중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정말 전라남도 나주, 원도심, 나주 향교, 담장 건너에 폐가였던 고택 7채를 저희가 차례대로 복원을 해서 한옥 스테이를 비롯한 나주배를 활용한 로컬 F&B 카페, 그리고 로컬과 탄소 중립의 6차 산업의 체험, 그리고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4,000평의 리사이클링 정원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1: When entering this space, it feels like you're transported back to Naju in 1939, welcomed into a bygone era. An enduring space offering relaxation in a place that seems to have frozen in 1939. Transforming this cultural heritage site into a cozy space required meticulous work.
2: Among them, these buildings are, unfortunately, destroyed, so they 훼손되지 않고 그 모습들이 남아있고 정원들도 오랫동안 지네들 맘대로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날것의 자원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0: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즘에 너무나도 급변화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치 있고 보존돼야 되는 그런 저희 소중한 자산이면 확신을 했습니다.
1: These co-founders considered a historic place as an asset. Abandoned for years, the enduring charm of Hanok stayed throughout it. Bringing back an era dating back to 1939, each space had individual stories that resurfaced. Transforming a space in a way that embodied Naju's style, that champions a blend of tradition, modernity, and contemporary trends.
0: We have seven pieces of 저희한테는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 단 한 개를 뽑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앞에 보이는 1939년도에 지어진 저 목서원. 네, 이 고택입니다. 네, 나주 정 씨의 그 고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오픈을 2017년에 했으니까 그 당시 1939년도에 그 나주의 모습 그대로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상골출 마중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1: After being forgotten for a while, this place re-emerged as a conduit for the story of Naju, which is undergoing a renewal through its unique regional value. A space steeped in decades of tradition offers tranquility for those who seek a sense of nostalgia. And it serves as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linking Naju's future with its past.
3: What you see is recycling, isn't it?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조용히 한 번씩 와가지고 숙박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
1: Oozing with elegance and serenity, Hanok lets people imprint their vision onto it like a canvas. Everyday life crosses paths in this time and space. Architecturally, it elevates the prior historic elements so that it is preserved, but also merges with the forward-thinking design elements. This is what the co-founders wanted to achieve.
2: It's 저쪽 언덕에 위치한 난파정이라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 있습니다. 1896년도에 전라도 최초의 항일의병장이었던 난파 정석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자손들이 이제 이 터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재당으로 난파정이라는 공간을 리뉴얼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시서원이라는 건물은 다섯 칸의 민가형 한옥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가 행랑채하고 두 군데를 원형 보존해서 지금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행랑채를 좀 넓게 사용처에 맞게끔 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들하고 이 정원들이 나주의 구한말 이후부터 있었던 그 역사 동학 농민운동부터 근대사로 흘러나오는 현장이어서 여러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 To understand this space better, it will help to learn the old stories and history about it. Old tales abound in this place. Forgotten due to the ravages of time, this space had its story rediscovered, leading to its perfect restoration to the period of 1939.
0: 이런 자원들이 이대로 보존될 수 있다는 거는 누가 이제 계속 살고 했었으면 생활하기 편하게 계속 고치거나 나무들도 다 자르고 고택들도 예전의 고택들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의 삶에 걸맞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되게 변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 옛날의 옛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그거를 최고의 자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계속 숨어 있는 보석들을 이제 예, 발견해 나가는 거죠.
1: The garden covers 3 acres of land, and the original plants and trees have been preserved. The gardening project aimed to preserve the old as much as possible. Many efforts were taken to enhance the garden so that it would be in harmony with its surrounding space and attuned with the changing seasons.
2: 공간을 이제 정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나무들을 막 옮겨다 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있던 나무들을 잘라내고 배에서 솎아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나무를 자리를 옮겨서 배치를 바꾸고 해서 만든 리사이클링 정원이고 저 언덕에 있는 저런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그 정자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여기서 공사하고 남은 한옥 폐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저희는 뭐든지 다 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건 다 저희 갖다 줍니다, 맞습니다.
1: Harmony with nature is what completes a hanok's elegance. As the seasons change, the appearance of the garden plants change with it. And this creates a picturesque look of hanoks. This garden and the old hanoks have been together in harmony for many centuries. There is a reason why each flower was carefully planted. They're intended to welcome visitors in any season of the year.

0: A large ginkgo tree hangs over the nearby hills. These trees and flowers that display the grandeur and beauty of nature also welcome the four seasons.
1: 근데 은행나무가 가로수는 수령이 적잖아요. 걔네들은 10월 말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고령목들은 11월 10일 정도 돼야 일반 수목원의 작은 나무들이나 가로수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노랗게 물들기 시작해요. 여기 마중의 나무, 그다음에 저 향교에 있는 나무들 대부분 다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끝나고 나면 여기는 시즌이 시작하는 되게 특이한 콘텐츠입니다.
0: Reviving the local cultural sites and natural resources, which have been overlooked for decades, and revealing them to people again. Their efforts to present a unique Naju style have drawn people here. Through this space, visitors and locals alike can see Naju's rich heritage. They are all welcome to this endearing place where they can learn more about the region.

0: 지역의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 가고 있고 그것을 이제 현대인들의 그 여가 트렌드에 맞게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앵커 개념 또는 플랫폼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놔두는 이런 마중 삼글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개방된 공간이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런 뭐 팝업이나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나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좀 나주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By highlight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space and recovering a forgotten chapter in its history, these hanoks now offer so much more than before. Unlocking the value of a cultural heritage, which was not abandoned but merely disconnected for a period of time, gives a new story and purpose to this place.
2: (2015년도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목성원이라는 공간은 작년에 전라남도 우수건축자산 1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방에는 모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상존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들의 이제 시각인데 민간에서 소유한 것들은 그 가치들을 돈벌이를 이용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1: In a fast-changing world, progress used to mean adopting what was new. But now, we define progress as finding ways to preserve the old and unlock future value from it. This has become the new definition of development for tomorrow.
3: 일단 저는 차별화되게 나주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고택에서 나주의 모습들을 1939년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나주의 것을 가진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판매를 하고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면 이것도 너무 좋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게 지금은 이제 로컬이라는 이제 이름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죠. 그 당시에는 로컬이라는 이름이 뭐 있진 않았습니다. 나주와 하면 유명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주 배가 떠오릅니다. 저 또한 그때는 나주 사람이 아니었고, 그럼.

0: 이렇게 유명한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이 나주배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나주배 양갱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베이커리 파트나 이런 파트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되어서 나주배 모습하고 똑같은 백빵도 저희한테는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를 시키고 뭐 드실 수 있는 로컬 자원을 통하는 음식도 참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1: efforts to restore seven Hanok houses that were forgotten and return luster to a faded history. All of this has resulted in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ransformed from old Hanok houses where people once lived.
2: 기존에 이제 사용하지 않던 유휴 공간이거나 아니면 버려졌던 폐가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다시 그 기능을 갖고 살아난 걸 이제 찍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는 첫 번째가 대중성의 확보거든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예쁘거나 아니면 매력적인 그 먹거리라든가 다 섞여야 되죠. 대중적으로 눈길을 끌 만큼 뭔가 그 강력한 컨텐츠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작품 활동도 하고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공간을 항상 준비해 놓는 겁니다.
1: Where one's livelihood becomes life. And life in turn becomes a chapter in history. The refreshing Naju style becomes a retreat that gifts people with such a rich cultural experience. Visitors can take in the history and vibe of Naju, a thousand-year-old city, and ponder what new stories can be written here while being mindful of its history.
3: I see it as a future. If you had an apartment here, you would think of it. Then the apartment is the solution to the conscious life. The life beyond that is all our 힐링이고 관광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세대들에게 보존적 개발, 그런 차원에서 아주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Even though it might have been forgotten for decades, it held within it a deep intrinsic value. Reviving local history and scattered historic assets that were previously overlooked and polishing what was a diamond in the rough have created a charming Naju attraction that creates value.
2: The 지방 소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샘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을 때 지역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민간의 영역들을 활성화시키게끔 탑다운이 아니라 이렇게 바텀업으로 밑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저희의 궁극적인 생존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저희가 융복합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민간 지역 활성화의 그 모델, 신화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한번 자리 잡아보자.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A historic place spanning a thousand years, but fell into disuse over time. through the rapid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ada, and make it, make it, hada. 뿅뿅 하다, 뿅뿅 hada.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dari. Yes, tadari. Tadari, tadari, tadari.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오네노 프로. 이제 촬영한 지 또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네.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그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오네노 프로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와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1: 근데 와이어 씨,
0: 네.
1: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0: 뭐요?
1: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쵸. 네.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네.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오늘의
0: 네.
1: 주제가 바로!
0: 바로!
1: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맞아.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샴돈 샴산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대요?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에?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선우.
0: 오, 스컬!
3: 저는 몰라요.
2: 부리부리 이선우.
3: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어즈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2: 많았어요.
3: 오, 진짜로요?
1: 아,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던가 가격을 본다던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던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오. 헤라 블랙 쿠션.
2: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어,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아요.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이런 것도 많이.
1: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있어요.
3: 그 엄청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예. 네.
2: 그 마데힐.
1: 마데힐.
3: 마데힐.
2: 메디힐.
0: 마데카솔인 줄 알았잖아요.
3: 아, 메디힐의 그 마데코 사이드? 아,
2: 마데카소 사이드.
3: 마데카소 사이드.
2: 엠프.
3: 아, 엠프. 그게 1위?
2: 네.
1: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이.
1: 아, 진짜요?
2: 네.
1: 한마디 하시죠, 바로.
2: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어, 그.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1: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3: 아, 맞죠?
2: 가격 올리지 마세요.
1: 가격?
3: 가격이 맞긴 하죠.
1: 이어서 바로 한마디 해주세요.
2: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0: 자, 어? 오. 이제 좀 더 물품들을 한번 가깝게 해볼.
1: 어? 한번 해봐.
0: 와요, 출격!
1: 오케이.
0: 전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2: 네.
0: 내가 어무할게. 먼저.
3: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4: Yeah.
3: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 Beauty?
4: Yeah.
3: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from?
4: Russia.
3: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4: Хорошо.
3: Хорошо?
2: 아,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3: Why did you come to Korea?
4: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3: Oh, BTS concert.
4: When is 17 concert?
3: 17. 17 concert too.
4: Yes.
3: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4: Yes. Many projects. Korea.
5: It's quite popular.
3: Oh really? Yeah. In Russia?
4: Yeah.
3: Oh.
4: Yeah. Most people use Korean. We don't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3: Oh, then you guys go in on a Korean shop and buy it the way you want?
4: Yes.
3: Okay, I got it.
4: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3: Oh, thank you.
4: We trust you. yeah, we trust you.
3: What is your K-beauty item? Several times you use it.
4: Dr. G.
3: Dr. G?
4: Yeah.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0: Cleansing balm.
3: Cleansing balm.
0: 닥터지 일단 닥터지 하셨습니다.
4: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3: Oh.
5: Like it's not sticky.
4: Yeah.
3: What about you?
4: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3: Uh-huh. Soybean.
4: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3: Moisturizing for you.
4: Yes.
3: Oh,
4: yes.
3: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4: About 2 years.
3: 2 years. Okay. What about you?
4: Me too.
3: 2 years.
4: 2-3 years.
3: Yes. 2-3 years.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0: 이렇게 K-beauty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 you for the love, the K-beauty.
4: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3: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0: 아까 또 들어보니까 네. 러시아에 네.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네.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2: 네. 더 낫다고 했잖아요.
0: 네.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네. 아, 기분이 좋네요.
2: 너무 좋습니다.
0: This is cake.
2: Beauty.
0: Beauty. 그리고 확실히 네. 이 또 많은 분들께서
2: 네.
0: K-beauty 제품을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시고 하니까
2: 네.
0: 저희가 확실히 또 사명감을 가지고
2: 네.
0: 더 알려야겠다.
2: 맞아요.
0: 제품들을
2: 네.
0: 좀 해야겠다는 그런
2: 네.
0: 생각이 듭니다.
2: PP를 주세요.
0: 주세요.
2: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0: 주세요.
2: 예. 네.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 한 분 볼까?
0: 아, 근데
2: 응.
0: 이쯤 하면은
2: 응.
0: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2: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0: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2: 풀 냄새?
0: 해본대로 하죠.
2: 이거는 혼빵 냄새 아니야?
0: 그러니까. K-beauty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린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2: 유명한 데인가 봐.
0: 소금빵
2: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6: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2: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0: 얘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마워요.
2: 우와.
0: 자, 먹어봅시다.
2: 맛있다.
0: 자, 아무래도
2: 우리
0: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2: 저는 ENFP인데.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실래요?
7: 네.
0: 좋습니다.
2: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7: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2: 정은수님?
7: 네.
2: 왜 근데 서울에는?
7: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갔다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1: 아 에이티즈 네, 분들의 팬.
7: 아~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1: 어,
7: 진짜요?
1: 왜요?
7: 진짜요?
1: 왜요?
7: 좋죠.
1: 혹시 KBT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7: 네.
1: 우리 외국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7: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1: 아이브로우.
7: 되게 좋아요.
1: 오. 어떤 면에서 더
7: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1: 네.
7: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1: 오.
7: 네, 그래서 거기 거 봤어요.
0: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7: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아,
1: 그렇죠.
7: 그렇죠. 두 통째.
1: 그렇죠.
7: 아 아니 나 그거 저 네. 고3 때부터 썼어요.
1: 응 응.
7: 예 그래서 세 통째?
1: 세 통째.
7: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세 통이 그.
1: 그러면
7: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통을 4년을 썼어요.
1: 오!
7: 하나를
1: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7: 오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7: 진짜 추천해요.
1: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네.
0: 또 이제 어? 이 기회를 네. 통해서 ATG 성환님에게
1: 네. 한번 한번 인사해 주시죠.
7: 아, 성환님 제가 진짜 20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어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1: 전화로 보내시고
7: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1: 아 진짜로요?
7: 진짜, 진짜로 팬이에요.
1: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7: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0: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1: 네.
0: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1: 네.
0: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1: 네.
0: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1: 네네네.
0: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1: 네.
0: 그 가슴 한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1: 와, 그 정도예요?
0: 예.
1: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또
1: 뭐죠?
0: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1: 네.
0: 제가 세 개 골라서
1: 네.
0: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리뷰 앤 다이어리.
0: Let's go.
1: Let's go. 와.
0: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1: 맞아요.
0: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1: 오!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1: 네.
0: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1: 네.
0: 나에게 맞는 제품이

0: 한 명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돼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1: 네, 솔직히 담긴 리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0: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네. 체크를 해봐야죠.
1: 아 우리 손등
0: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걸.
1: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해가지고
0: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네.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1: 약간
0: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네.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1: 아 다행이네.
0: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요.
0: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1: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0: 확실히 네. 촉촉합니다.
1: 촉촉해요?
0: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네. 마데카소사이드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좀 막 끈적과 잡티를 없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 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드시죠.
1: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0: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1: 배부르겠다.
0: 피부 양보했습니다.
1: 네, 피부 양보했어요.
0: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1: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0: 예. Yeah.
1: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0: 오!
1: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그치,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1: 그쵸 그쵸.
0: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1: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0: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1: 네.
0: 그리고 부드러운 발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1: 한 번도 없죠.
0: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1: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0: 아니요, 그냥 각자.
1: 일단 한번
0: 리허설.
1: 네,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0: 아. 진짜 입문자예요.
1: 우와! 우와! 이게 뭐야?
0: 뭐야 그 리액션?
1: 오!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0: 그렇죠.
1: 결 살려주는 거 맞죠?
0: 결도 살려주고
1: 네.
0: 버트림, 스머징.
1: 아 스머징.
0: Yeah.
1: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0: 예. Yeah.
1: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 네.
1: 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1: 아 많이 맞는데요. 네,
0: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1: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도전? 진짜 어?
0: 도전 눈썹에?
1: 도전!
0: 도전 오.
1: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0: 역시. 오! 겨울이 완전 살아났어요.
1: 이렇게?
0: 싱싱싱 이렇게.
1: 아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오 좋네.
0: 눈썹 털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1: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0: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1: 네.
0: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1: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디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0: 와우.
1: 이걸 뭘로 지우죠?
0: 클렌징 밤으로 지워요.
1: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려봤던 거구나.
0: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1: 맞죠.
0: 근데 또 이제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가 달라요?
0: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밤으로 네. 지운다고 해요.
1: 아.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

0: 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1: 그렇죠.
0: 과학이죠.
1: 그렇죠.
0: 사이언스.
1: 와우, 과학 사이언스.
0: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서
0: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Non-comedogenic.
1: 네.
0: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1: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네. 여드름성이나 민감 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오.
0: 바로 써보도록 하죠.
1: 네, 좋아요.
0: 클렌징은
1: 네.
0: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얼마나 잘 되냐.
1: 네.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오, 숟가락 서비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 네.
0: 바릅니다.
1: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0: 네, 비비면 됩니다.
1: 아, 한번 해볼게요.
0: 네. 어때요? 지금 촉감이?
1: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웠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0: 오.
1: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안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0: 오.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1: 오.
0: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1: 네.
0: 그걸 다시 이제 물을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1: 아.
0: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1: 네. 사장님.
0: 사장님.
1: 네.
0: 여기 저희 단골이죠.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1: 네.
0: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1: 오?
0: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1: 네.
0: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1: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0: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1: 네.
0: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1: 어.
0: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이렇게 다 빠지는 거죠.
1: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노폐물을.
0: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1: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0: 네.
1: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0: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1: 아, 부드러워요. 어... 아, 너무 부드러워요.
0: 좋습니다.
1: 네.
0: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1: 네.
0: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먼저 뽑으세요.
1: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0: 아, 진짜로?
1: 네.
0: 아, 왜요?
1: 아, 왜냐고요?
0: 네.
1: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0: 어떻게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 혼자?
1: 볼게요.
0: 오.
1: 네.
0: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1: 네 맞죠.
0: 저는 클렌징 밤으로 왔어요.
1: 클렌징 밤.
0: 예.
1: 왜죠?
0: 아무래도 저는
1: 네.
0: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1: 역시 이션 군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0: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1: 완전 진심이에요.
0: 네.
1: 제 타입이죠.
0: 그렇죠. 네. 아니요? 진화했어요.
1: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0: 그러긴 해.
1: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Let's go!
0: 리뷰북 타임!
1: 북구! 레고 해보도록 하시죠.
0: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1: 네.
0: 좀 찾아봤어요.
1: 찾아봤어요?
0: 이제 깨달았어.
1: 뭘요?
0: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찍거나 스크랩
1: 네.
0: 느낌.
1: 네네네.
0: 아 그 한 장만 쓰세요.
1: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0: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암 좀 살짝 넣을게요. 명암 있어야 좀 리얼하게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1: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스 여기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오.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오.
0: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제닉.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와.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2: 레이션.
0: 깔끔하게.
2: 좋았습니다.
0: 이거 어제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2: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2: 네.
0: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2: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2: 네, 그럼.
0: 안녕.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뮤지컬 파가니니는 실존했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파가니니가 정말 악마의 시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예술가였을까? 이런 것을 좀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얽히는 사건들과 파가니니의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모든 역사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강화되거나 아니면 약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좀 후세에 남겨져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파가니니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신격화되거나 좀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아예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뮤지컬 파가니니를 하면서 좀 파가니니의 진짜 사람 파가니니, 예술가이자 인간인 파가니니의 모습을 많이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1막, 2막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카지노.
1: 와우 플루스 대단합니다. 당신이 말한 카지노가 이 정도일 줄이야.
2: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만 믿고 투자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 우리들 목도 단단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알죠?
4: 물론이죠. 카지노만 개관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그 어떤 사업보다도 결과에 만족하실 겁니다. 우리에겐 그가 있으니까요.

0: 나는 목적이 뚜렷한 사업가인데 나와 한 약속을 네가 지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었겠죠. 파가니니를 내몰았다고 할 수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하지만 먼저 파가니니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어떠한 예술을, 아티스트적인 부분을 행하려 했을 때 저희 제 입장에서는 너의 너 마음대로 하니 그럼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해줄게. 네, 그런 인물입니다.
1: 진짜 악마냐?
2: 소문이 사실이었어.

0: 그 당시에는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서도 편안히 죽지 못했던 파간이라는 어떤 인물. 그 당시엔 그 사람이 악마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악마가 아닌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악마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1: 이제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

파가니니가 죽고 나서 36년 동안 묻히지 못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파가니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킬레가 정말 불과 10대 중반의 나이였었는데 그때부터 36년 동안이나 계속 아버지를 묻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나중엔 결국 이제 묻히게 됐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봤을 때도 아킬레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가니니가 나처럼 이렇게 힘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뜻에서 아들한테는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이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저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공연할 때 파가니니 곡들을 이제 연주를 한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하는 이 연주만큼은 사실 그 연주 자체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보다는 파가니니의 진짜 마음이 돼서 그 연주가 파가니니의 대사고 노래고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마음을 정말 전달하는 정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연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제 콘서트나 음악회에서 하는 연주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관객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뭐 파가니니 곡들은 또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 뮤지컬에서 듣는 라 캄파넬라와 카프리스 24번, 뭐 랑마이트리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로운 느낌일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당신은 니콜로 파가니니잖아요. 그리고 난 크리스틴 다미에가 아니라 샬롯 베르니에.

연주자가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고 노래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진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작품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뮤지컬을 만약에 잘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번 오셔서 보시고 음악회 같기도 하면서 또 뮤지컬 같기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진짜 다 녹아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사람 위해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여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중국 남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에 들어와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역하는 것은 아마도 2006년에서 2007년도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홍정선 교수님께서 한종 작가회의를 주도하게 되셨는데, 한종 작가회의를 참여하면서 한국 작가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번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희 한국어를 아는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한중 양국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소통시키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역가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세 개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외국어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모국어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것이 외국어로 많이 읽으면은 그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모국어로 글을 잘 써야, 많이 써야 그 어감이 잘 되고, 언어의 감각이 잘 되고, 또 쓰는 글이 중국 독자들에게 잘 익힙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학자의 자세로 읽고 작가의 자세로 쓰는 것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자같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쓸 때는 그 작가가 중국 작가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바로 그 작가의 중국 본진인 것처럼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번역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작보다 더 뛰어난 번역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번역가는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항상 뒤에 숨어있는 존재인 것은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거를 알면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번역가 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번역이라는 직업 혹은 번역이라는 작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는데, 근데 그 불가능에 대한 도전, 그 불가능을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면서 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7년도에 한종작가회의를 하게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국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번역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내 번역이 정말 좋은 번역인가, 틀리지 않았는가, 이런 불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감도 시 번역할 때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한테 한번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시인 김원 씨의 시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실험적이고 굉장히 난해하고 한국어로 읽을 수 없는, 아마도 한국인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대부분의 한 99%의 한국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자체의 문법과 단어를 다 해제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새로운 나만의 중국 그거를 다시 만들어야 김원 선생의 시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래도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서 완성을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시는 아마 그 이시영 선생의 시 아닐까 싶습니다. 이시영 선생님의 시선집 긴 노래 짧은 시를 번역 다 완성하고 출판사로 넘기는 과정인데요. 그분의 시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세상에 나오는 모든 불조리, 불공평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싸움의 의지,
어떤 어려움 만나도 계속 싸우겠다는 그런 매천 의지가 저한테는 아주 좋았고, 간결하고 쉽고 서정적이고 그리고 동양적인 시도 아주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老母亲，文太俊，有的人半闭的眼角上、鼻翼上有沟壑漫涌上来，最初把我带到这个世界的他，山谷涌上嘴角的四方，缓慢地咀嚼着饭粒时，他嘴角的山谷很美，他吃尽了山谷里鸟的鸣叫、花。 和野菜、清澈的泉水和云的影子和山桑树和通草，在首尔的家常菜馆，和我面对面坐着吃饭的时候，他把整个山谷都带了过来，缓慢地咀嚼着饭粒，把很美的嘴角、山谷带给我看。 중국 작가들은 한국 작가들한테 이렇게 도시 사람의 내면 심리를 아주 세련하게 묘사했다. 또 기법이 좀 섬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전통적인 것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것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잘 살아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국 문학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2005년도부터인가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요. 잘 팔리고 또 독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게 아마 김애란의 소설이 잘 팔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조남조의 팔리는 성은 김지영, 지금은 아몬드 뭐 이런 책들이 잘 팔립니다. 지금은 한국문학 코너가 따로 만들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조금만 큰 서점에 가면 꼭 그게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번역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꿈이 아마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문학 번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또 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Let's go,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p.
1: 개인적으로 우리 홍이. 홍이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2: 그럼 이제 뮤직 즐기러 가봐야겠죠?
0: 그럼요.
2: 좋았습니다. 뮤직 스타트!

0: 와우.
1: 와우.
2: 와, 여기 분위기가 너무 와. 와, 진짜 다르다.
3: 진짜 분위기가. 한국적이다.
4: 여긴 카페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2: 와, 근데 여기 메뉴 한번 보자. 연을 재배하고 있대 여기가.
4: 헐.
2: 우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와.
4: 우와. 오.
5: 어? 오. 이게 연꽃이죠?
6: 네. 연꽃이 작년 여름에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냉동 보관된 상태예요.
2: 우와.
6: 이렇게 봉우리 보면은 한 번도 안 핀 꽃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지금 막 필라고 이렇게 막 기지개를 피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딱 이렇게. 아,
1: 그렇죠, 그렇죠.
2: 오늘을 위해서. 아~
1: 이 꽃이 활짝 피는 건가지?
2: 보통 녹차를 많이 써요. 아~ 근데 우리 집은 연잎차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3: 우와!
4: 아, 이게 열리는구나.
5: 자, 이제부터 보니까.
3: 네. 우와! 우와! 야,
0: 진짜 예쁘다.
1: 우와!
4: 우와! 아니, 이 안에 이런 게 숨어 있구나.
1: 오, 향이, 향이.
3: 오, 향이, 향이 난다.
4: 향이 난다.
1: 장난 아니에요?
6: 약간 좋은 향수 냄새나. 오.
4: 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하나씩 지금 피고 있는데? 우와!
6: 터져.
3: 네.
6: 와, 진짜 신기하다.
4: 계속 보게 된다. 계속 이 과정을 보게 된다.
3: 그리고 마음도 되게 차분해지고 있어요.
4: 진짜 꽃 향기가 확 나네.
3: 느낌이 연꽃으로 연꽃을 마시는 것 같아요. 연꽃을 그대로 마시면서도 근데 하얗기 때문에 은은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5: 그런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딱 백제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 그렇지.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저희 ATV를 즐기러 왔습니다, 오늘은. 와! 저희가 또 이제 백마강 위에를 저희가 떠다녀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강변, 변을 또 저희가 한번 쫙 느껴보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0: 계속 배 탈 때도 그렇고 백마강이다, 백마강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1: 아이고?
2: 아이고.
0: 아, 백마강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1: 아이고?
2: 아이고.
0: 아이고.
3: 뭐야?
0: 이름이 백마강인가?
1: 어, 귀여워. 와서 인사하는 것 봐.
0: 근데 사실 스케일을 부여로만 본다면 백마강이라 부르지만 스케일을 줌 아웃해서 넓게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이 강은 금강이에요.
1: 금강.
0: 금강 들어보셨죠?
1: 금강.
0: 네.
1: 아, 그럼 그 전체 강을 금강이라고 하고.
0: 그렇죠.
1: 그럼 그 일부분 요 정도를 이제 백마강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4: 아. 이야, 진짜 유용한 정보였어요.
1: 리액션이 아예 지금 너무 기계적인데 지금.
4: 아예 전 그랬나요?
1: 어, 약간 그랬는데.
4: 다시 해볼게요.
1: 아니, 아니. 제가 그러면 바로 그러면 대표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아, 맨날 톤이 모자라. 아,

0: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1: 저희가 이번에 ATV 가지고 대결 한번 벌여볼게요. 어?
2: 응원하지 마.
0: 조심히 타야 돼, 조심히 타야 돼.
2: 안겨!
0: 빨라.
3: 이준이는 이제 무대 때 되게 잘 흥분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좀 흥분됐을 거예요.
0: 약간 지금 약간 올라왔어. 네,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 벌써 왔어. 벌써 왔어.
4: 너무 빠르네요. 너무 빨라. 야.
0: 몇 초에 몇 초? 몇 초?
3: 35초.
0: 35.13.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갈게요, 또.
3: 이제 레이싱 경험을 보여주실.
0: 제가 또 예전에 레이싱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죠. 와. 오케이.
3: 그러니까.
0: 맞지, 맞지. 감독님, 이게 결과 발표 한번 해주시죠.
5: 아, 두구두구두구.
6: 30초 1회 조진태. 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인정.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아주 멋졌습니다.
0: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한 액티비티를 많이 즐겼잖아요.
3: 그죠, 많이 했죠.
0: 살짝 배고프지 않아요?
3: 배고프죠. 배 꼬르륵 소리나.
0: 이거 밥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3: 아, 좋습니다.
0: 자, 그럼 바로 밥 먹으러 가시죠.
4: 렛츠고.
0: 너무 재밌다, 그죠?
3: 아, 그럴까요?
0: 아, 진짜. 자, 잘 먹겠습니다.

0: 엄청 시원해요.
1: 와. 와. 와, 오늘 하루 잘 날라간다. 와.
2: 연못이에요? 강이에요?
3: 여기는요, 연못이 맞아요.
2: 아, 정말요?
3: 근데요, 그냥 그렇고 그런 연못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에요.
4: 아, 와. 아, 그럼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거구나?
3: 네, 원래는 여기에 물이 없었는데요. 땅을 파고 물을 끌어와서 연못으로 만든 거예요.
5: 와, 그게 가능해요?
3: 그렇죠, 그 당시 백제 기술도 좀 느껴지지 않나요?
4: 네. 저희 딱 멈추자마자 햇빛이 지금 쫙.
2: 윤슬 아니에요.
4: 와, 이건 와.
3: 그렇네요. 네. 윤슬이 와. 보이네요.
4: 아니, 갑자기 흐리다가 저희가 딱 나타나니까 바로 햇빛이 쫙.

0: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없던 사랑도 생길 수밖에 없는 와. 그 분위기가 있는.
1: 서동하고 선화공주 결혼 스토리가 결국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그 당시에 백제와 신라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백제 사람과 신라 사람이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니까
2: 완전 국제 결혼이네요.
1: 네. 그래서
2: 거의 나 뭔가 북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1: 그렇죠.
3: 약간 그게 생각나네요. 그 로미오 앤 줄리엣 원래 결혼했으면 이렇게 됐어.
4: 그러네.
3: 그런 느낌.
4: 맞아, 맞아. 로미오 줄렛은 이제 딱 이루지 못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이뤘네.
2: 아, 그러면은 서동과 공주가 결혼을 함으로써 두 나라가 합이 됐나요?
1: 그렇죠.
2: 아, 진짜요? 아,
1: 물론 갑자기 결혼하고 당장 합이 된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새로운 물꼬를 트기도 했죠.

0: 이게 백제만의 미인 것 같아요.
1: 낙하암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역사 시간에 배우던 선천궁녀 낙하암 이런 걸 실제로 보게 되니까 되게 색다르고
2: 그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다른 8명의 멤버들도 같이 데려와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3: 저는 오늘 백제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고구려가 이제 그 예술 문화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궁금해요. 또 고구려 문화재를 보려면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서 고구려 문화재 보러 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4: 사실 뭐 경상도 하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보려면은 저희가 일단 가야겠죠. 그 뭐 해남 막 멀리 멀리 그런 데 혹시 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요. 아 사투리 못하는데 왜 자꾸 사투리 시켜요 자꾸. 나 지금 이거 오글오글거려 죽겠네. 자 그러면 넘어온 김에

0: 오늘 콘셉트
1: 희망의 아모니
0: 자랑해 볼까?
1: 최고의 합창단
0: 하고 싶은 말
1: 통일을 노래해. 안녕하세요. 저는 남북청소년 합창단 더 울림의 지휘자 오수비입니다. 남북청소년 합창단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구성원은 북향민 자녀와 남한의 자녀들이 모여서 통일을 주제로 우리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연습날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오합지졸이죠. 손에 놓여 있는 건 그냥 종이일 뿐이지 그 친구들한테는 악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대부분이 중국어를 사용했고 우리 남한 쪽의 학생들은 한국어를 사용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언어를 통일해 보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처음에 그 간식을 먹을 때 북향민 자녀끼리 남쪽의 자녀끼리 이렇게 지금 먹었는데 제가 신경 썼던 거는 같이 조금 어우러져서 해서 좀 조를 짜서 좀 섞이게 먹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뭐 언어 소통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먹는 거에 공통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서로 웃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북향민 자녀 중에 부모와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조금 사납고 어떨 때는 좀 과격하고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장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도 귓속말로 선생님 저희 엄마도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작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14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사실은 그때 한편으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친구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열어줬구나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언젠가는 제가 지휘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곡에서 중요한 게 뭘까 했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제일 먼저 통일, 우리, 함께, 가자, 다 같이, 다 함께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찾아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이제는 작으나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의미를 찾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2: The final chapter of our journey exploring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road. Professor Kim Jin-hwan presents his top three peace journey destinations. What kind of peace will these remarkable places inspire us to contemplate? Find out on this episode of Humanities Beyond Borders.
3: (웃음) 인천 얘기하니까 제가 인천에 강의 갔을 때 인천 모토가 always 인천이에요. 모든 길이 통하는 인천. 근데 여기 바닷길은 분명히 통하고 지금. 네. 그 다음에 비행기로도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위쪽으로 가는 육로는 막혀 있지 않냐. 그러니까 two-way다. 그러니까 인천이 always가 되려면은 남북교류가 열려야 된다. 우리가 섬 아닌 섬이잖아요. 사실 저도 우스갯소리처럼 통일전망대 오두산에 가면 사람들한테 통일이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울산바위 전망대 울산바위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제가 분단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통일과 평화기행은 관찰하는 기행이 아닌 거예요. 통일과 평화기행은 사유하는 기행이에요. 그러니까 풍경과 경치와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어디에 있든 간에 기위에서 만난 평화라고 오늘 하잖아요. 네.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기행이다. 그게 뭐 해외에 가서도 베트남에 가서는 또 베트남의 분단 시절을 사유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오키나와에 가서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겪었던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동병상련.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열려있는 기행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4: 통일이 보이세요. 네. 이거 제가 좀 써먹어도 될까요? 네, 네.
3: 저는 아낌없이 저작권 같은 거 없으면.
5: 그렇다면 교수님, 네, 네. 우리 좀 일상의 근처에서 네. 그렇게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 이곳만은 꼭 가봐라.
3: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제주도 이렇게 한번
5: 오,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일, 평화 생각하면 위로 올라갈 생각만 했지 네. 내려갈 생각은 안 했거든요.
3: 저는 그걸 북상형 평화답사라고 그래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답사.
5: 그러면 이번에는 남하형,
3: 남하형.
5: 평화답사.
3: 어, 역시. 네. 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포를 좀 많이 추천해요. 목포는 아까 말했던 제국주의, 일제시대 때 제일 많이 수탈당한 도시. 그 일본 영사관 건물도 있고 네. 그다음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태평양 전쟁 대비한다고 방공호를 곳곳에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영화 1987의 연인의 슈퍼가 목포에 있거든요. 네. 세트가 연인의 슈퍼 바로 뒤에도 방공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폭력을 성찰하기 되게 좋은 곳이고.
4: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목포에 가면 뭘 드셨나요?
3: 목포 그 맛집 중요합니다. 네. 저는 답사될 때 액티비티와 맛집을 꼭
4: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3: 카페 저는 그렇죠. 무조건 역사와 호흡하지만 않아요. 영남에 저는 이제 오늘은 거제도를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데 거제도는 포로 수용소가 제일 유명합니다.
4: 그렇죠. 그러니까
3: 한국 전쟁 때 포로 수용소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거제도 가는 분들은 통일과 평화와 관련된 또는 전쟁과 관련된 답사는 무조건 포로 수용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5: 네.
3: 제가 강추하는 공간이 두 군데예요. 그 거제도 바로 앞에 지심도라고 있어요. 지심도에서 딱 대마도도 보이고 그래서 대마도와 지심도 사이로 들어오는 적선을 공격하려고 포대를 다 이렇게 구축해 놓은 섬이 지심도예요. 군사 완전히 천혜의 군사 기지로 만들어놨죠. 다크투어죠.
5: 네.
3: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가 태평양 전쟁 때 이 공간이 전쟁터였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오늘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장승포라는 곳을 꼭 추천합니다.
5: 장승포는 어떤 곳인가요?
3: 장승포 사람들이 그분들을 맞이해주지 않았다면 성심당도 없었다.
5: 어, 진짜요?
3: 이건 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1950년 12월 25일 날 배가 한 척 들어오죠. 메르디스 빅토리오라고. 그게 이제 흥남 철수할 때 그 이틀 전에 이제 흥남에서 출발해가지고 14,000명의 피난민을 그 화물선이 분수물자를 다 버려버리고 철수 피난민들을 다 태워서 내려왔는데 부산항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부산항이 이제 꽉 차갖고 바로 거제도로 장승포항으로 그 거대한 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기적의 항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어요. 최고 많은 숫자의 탈출 그 기록으로 거기 성심당 창업주 부부가 그 배를 타고 피난을 왔습니다.
5: 야. 진짜 지금의 혜자스러운 성심당
3: 예, 예, 예.
5: 그곳이 없었으면 예, 예.
3: 맞아요.
5: 없었네요.
3: 예, 그래서 거제도에서 장승포가 성심당 연계 관광지가 돼야 된다.
4: 그러니까
3: 메르디소가 들어올 때 14,000명이 그분들이 한꺼번에 내려서 몇 달을 지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5: 네.
3: 장승포항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 시기에 꼽혔던 인도주의와 휴머니즘을 너무 상징하는 공간인데 마지막 이제 제주도는 488개의 일제 군사 동굴이 있어요. 488개. 그걸 왜냐하면 포대를 넣어놓거나 아니면 카이텐, 그러니까 자살 특공용 어뢰정을 숨겨놓거나
5: 네.
3: 제주도에 그 오름이 360개밖에 없어요. 360개.
5: 그 오름보다
3: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폭력, 다차원 폭력에 노출돼서 살았는가를 성찰하면 아, 우리 한반도가 남북이 빨리 화해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다. 이렇게 이제 세 군데만 추천합니다.
6: 저 태어난 게 또 제주시인데 저희 외가는 대정이에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3: 송악산.
6: 송악산 네. 그 일대가 다 저희 할머니 계셨던 건데 근데 진짜 지도가 없어요. 어디에 뭐 굴을 팠다 하면 참 찾아가면 좋은데
3: 맞아요, 맞아요.
6: 저는 저희 할머니 지금 95세인데 할머니가 오늘은 송악산 가라. 진짜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거 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좀 실망했던 건 갔는데 저만 있죠. 근데 뭐 관광지인지도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낡은 비행기 여기서 뭐 추락을 했었는지 겪고 뭐 경남이 돼서 알뜰한 비행장에 갔는데 거기 또 메모지도 있어요. 뭐 왔다 간 사람들이 뭐 다녀갔습니다 쓰는 것 같은데 얼마나 비에 젖었으면 글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가 돼서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어서
3: 관심을 조금만 돌려줘도 되는 게 아까 말한 알뜰한 비행장 거기가 다 올레 10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다는 게 사실은 그 길에 얽혀 있는 이야기나 공간에 대해서 호흡하면서 가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메시지나 좀 정보를 주면 그거 가지고서도 올레꾼들이 더 많은 좀 호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5: 좀 슬픈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다크 투어리즘에 최적화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많은 전쟁을 겪었고 침략도 겪었고 식민지도 겪었고 또 이 독재에 싸웠던 맞아요. 그런 역사도 있고.
4: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공간을 만나든 그 공간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서사가 있는가를 이해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문화 때문에 한국에 오는 친구들이 먹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지루해지면 한 발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 다크투어리즘 관련된 인프라들을 좀 잘 구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당해봤기 때문에 폭력적인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동아시아의 미래 혹은 남북의 미래를 그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선명하게 네. 알려가는 작업들을 공간과 사람과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5: 네, 오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3: 저는 제가 어쩌면 시작할 때는 좀 외로웠던 작업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미 그 길에 나섰더니 많은 분이 그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또 선생님들처럼 모시고 많이 또 배우면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더 많은 동지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눠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6: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뭐 북한에 두 번 갔다 와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북한은 어때? 이런 질문을 받고 또 한국에서 이제 또 강연도 좀 하면서 뭐 우리가 충분히 근처에 있는 공간에서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발 벗고 나서면 확실히 작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다들 여행, 뭐 여름 여행, 여름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3: 금강산 관광도 그냥 일반 여행객처럼 개성 관광도 그때 육로로 열려가지고 개성 관광 가서 또 즐겁게 지내다 왔죠.
6: 제가 그렇게 수많은 첩보영을 다 봤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제 장마당에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7: 그렇죠, 그렇죠.
6: 그 장면에 왜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여행지가 불렀는지 잠깐만 갈 수 있나?
2: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8: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0: 혼자서 내가 공부의 의미를 찾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금기가 없이 일단 현장에 다들 나가서 발벗고 시도해보는 분위기가 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립심이 생겨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제도와 공간을 경유하여 미술사를 연구하고 있는 윤하린입니다.
1: 윤하린 학생은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절제력이 강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대하는 자세로서의 겸손함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윤하린 학생은 항상 열려 있었고 본인 스스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친구로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일단은 예종에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과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 다 예술 안에서 전과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 맞지 않는 학생에게는 절망적일 수 있는 조건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 전공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 진학하신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학교 어떤 활동이 재밌냐, 학교가 어떤 게 재밌냐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은 기획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수업이 제일 재밌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교육의 본질은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었을 때 가장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저희는 절대평가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성적을 나랑 비교하지 않고 혼자서 내가 공부의 의미를 찾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이거는 교육과정상의 특징이라면 학교 분위기적으로는 저도 학교를 다니는 중에 출판사, 예술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졸업 이후에 인턴에 취직하게 되는데도 좀 많은 연결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경우에도 졸업하기 전부터 이미 도형예술과 분들과 협력을 하면서 외부에서 전시 기획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은 평론글을 여기저기 발표를 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쌓는 동기들이 꽤 많이 있어서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금기가 없이 일단 현장에 다들 나가서 시도를 해보는 발벗고 시도해보는 분위기가 많이 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립심이 생겨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들하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술이론과는 매 학기마다 전공 수업이 계속 있고 그거를 동기들과 계속 같이 듣기 때문에 식사를 보통 많이 같이 하는 편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같이 놀자는 차원에서 칸딘스키 점심이다라고 하면서 비빔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선시대 그림 중에 양반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따라서 우리도 고기를 구워 먹자 하고 중정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놀고 싶어서 들었던 핑계인데 미술이론과적인 요소를 굳이 넣어서 놀았던 게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미술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미술 실기보다도 이론을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미술관 관람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내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쭉 미술사에 관심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미술사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미술사였다는 거를 학교에 오고 나서 알게 됐고 박물관학이나 제도학 측면뿐만 아니라 미술사를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그리고 실증적인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인 맥락은 어떻게 미술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훨씬 넓어졌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사실 비평 글을 쓸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평 수업 하나를 들으면은 8번, 10편의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발표된 제 비평 글 중에 첫 번째는 아마 탈라마다니 작가의 작품을 다루었던 비평 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그해 여름에 우연히 팔레드 도쿄라는 그 해외에 있는 공간에서 그 작품을 보고 이제 한국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정도 후에 보았던 북서시립미술관 전시에서 동일한 작품을 보게 되면서 저만의 스토리를 담아서 저만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썼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비평의 기회는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저만의 경험을 담아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비평글을 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1: 김현 학생은 자신에게도 엄격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들은 분명히 강의자나 지식 전달자로서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전달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갖고 있지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러웠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하린 학생의 어떤 자기 절제라고 할까요? 또는 자기에 대한 엄격함?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느껴졌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생각을 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나 너무 본인을 엄격하게 재단하다가 자기 스스로 혹시나 번아웃이 올까봐 동력을 소진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비평가는 사실 언어라는 굉장히 비물질적인 것을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와 소통을 하지만 사실 비평가 자신도 신체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으로 전시 공간을 경험한 이후에 이 글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전시 속에서의 경험과 괴리되지 않는 글을 쓰기를 바라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독자가 제가 전시장에 들어가는 그 출구까지는 같이 동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작품이 그냥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획 속에서 존재할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미술 작품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이 공간과 기관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글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작가, 그 다음에 기획자나 독자 이런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가분들과 기획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서 이제 기획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하얗게 불태워서 전시를 준비하고 그걸 철거할 때는 또 나름의 허탈한 느낌을 들기도 하고 기획을 마쳤을 때 피드백에 대해서 사실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열심히 꾸린 이 전시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보았다라는 신호를 좀 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가이드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시 전체를 이렇게 이끌고 다닐 수는 없지만 적어도 또 제가 여기에 진입하는 과정부터 어떻게 관람했는지를 어느 정도 동반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초대를 하는 느낌으로 읽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판적인 내용을 쓸 때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비판점을 찾으려고 할 때 어쨌든 최대한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구성하고 싶었는지를 최대한 글에는 우선 먼저 담아준 다음에 비판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방식을 택했고 그걸 구현하는 방식에서 왜 구조적으로 어떤 일부 한계들이 드러났는가를 일부 살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작가분께서 의도했던 것들 그리고 기획자분들께서 의도했던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어떤 한계점들을 나름대로 담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절충안을 나름대로 찾긴 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 궁금해지는 것들이 계속 제 눈에 밟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의 경우에도 왜 이러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이걸 이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지?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고 평론글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꼭 쓰고 싶어지는 전시들이 계속 눈에 보이게 되고 또 편집 같은 업무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제 글로만 둘러싸여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숨통을 트이면서 다른 사람의 글을 타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주고 투명인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그게 나름의 숨통이 트이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계속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작품들이나 전시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로 전락하지는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심사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 보더라도 제가 원래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들이 저도 모르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비평 글이 쓰이는 그 지면을 하나의 만남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쉬운 것 같아요. 기획자가 설정해놓은 공간에 들어가서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을 저의 입장에서 관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글을 생산해냈을 때 단순히 이 꿈을 옮겨 담는 것도 아니고 제 주장을 쓰는 것도 아닌 어떤 이 세 가지 만남을 통해 쓸 수 있는 제 3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집중해서 좀 만남의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인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쓴 글을 저는 열심히 써서 제가 만족할 때까지 아니면은 적어도 제출할 수 있다고 느낄 때까지 수정을 하고 일단은 내기는 하지만 그게 공개가 됐을 때 과연 누가 읽을지 읽고 어떤 감흥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의 글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보다도 글의 경우에는 그 독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가끔 제 글을 읽은 걸 기억하고 다가와서 이제 이 글 어떻게 읽었다 이 글이 어떤 점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접촉들이 있을 때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하고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물론 본인도 본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본인의 의견에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친구다라는 그 생각을 본인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생각하고 낙담하지 말고 용기 있게 타지에서의 생활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대학원 과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할인 씨를 생각하고 드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제 가장 가까운 미래의 계획은 저는 주변에 이제 미술이론 쪽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봤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지켜봐 왔지만 개인적으로 연구를 위한 내공이 조금 더 쌓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구자로서의 베이스를 좀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리서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글쓰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누가 읽어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지식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기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선택해서 해왔고 그게 다행히도 잘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좋아하는 거 계속하면서 저만의 길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뭘 꼭 이뤄내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Let's go,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p.
1: 개인적으로 우리 홍이. 홍이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2: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1: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3: 그럼 이제 뮤직 즐기러 가봐야겠죠?
0: 그럼요.
3: 좋았습니다. 뮤직
0: 스타트!

0: Three things are required in human life.
1: Korean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의식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 직업이 옷을 입히는 직업이잖아요.
0: This house over 50 years old was reborn through her touch.
1: 집도 저만의 어떤 색깔을 입히는 것.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공간.
0: Here was a designer who went into the mountains away from the city.
2: 나훈아 선생님이 이름 지어주셨고 유혜수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씨예요.
0: These two famed designers infused life into troublesome old houses. Let's visit their houses now. 괴산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with beautiful landscapes. We'll be joining our new director today.
3: Nobody listens to me. 건축 탐구 집 오늘의 프레젠터를 맡은 건축가 이현욱입니다.
0: Director 이현욱 who initiated the duplex house fever.
3: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집의 주인공은 늘 소녀 같은 모습으로 자연을 집으로 고스란히 들여와서 그 자연의 이제 기능이나 요소들을 실내에 연출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0: Forever young. Who could he be referring to? Wait a second. She seems to be an acquaintance of mine.
3: 선생님. 작업하시나 안 들으시나 봐요. 선생님.
2: 아~
3: 네,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는 이효재입니다. 한복가죠. 보자기 아티스트, 강사, 동화 쓰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걸 아우르면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0: 이슬비가 내리는
2: 뿌리 길어. 쑥을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뽑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쑥과 이름 모를 풀꽃을 꽂아놓으면 뿌리채 꽂아놓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달씩 가요.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살려주고. 나는 산신령이야. 쑥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줬어.
0: Her naming ability turns nameless grass flowers into special beings.
2: 이 속에 사는 저는 그냥 기쁨놀이. 막 의미를 부여하고 기쁨놀이하고요.
0: She has seen the passing of the seasons four times here.
2: 달맞이는 뿌리가 너무 억세서 뽑다가 운동방아 막 혼자 찍고 혼자 웃고 씨름하고 살아요, 풀과. 피디님, 우리 대박이야. 안개 오고 있어. 저 좋아서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저 좋아서. 택배 오네. 택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비 오는 날. 특급 서비스. 와.
0: 'She takes on a girly persona on rainy days. What wonders will we get to see in her house?
3: 반갑습니다.
2: 네. 우리가 네. 아주 오래전에 네, 같은 회사의 모델을 한 적이 있었어요.
3: 네, 그렇죠? 맞습니다.
2: 그리고
0: Director 이현욱 and Ms. 효재 appeared in the same advertisement 11 years ago.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ey're coming face to face.
3: 10년이 넘었죠.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또 여기에서 또 집을 또 지으셔가지고 또
2: 선생님 너무너무 일단 이 산속까지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학수고대 기다린 게 산속에서 주치 선생님 기다리듯이 기다렸어요. 오늘은 집자랑하는 게 아니고 집에 문제 고민이 아주 많았는데.
0: It's problematic. It looks fine to me.
2: 그게 안전 문제가 있나요?
3: 3년 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천장의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제 불편한 집이네요. 어쨌든 처마가 있었으면 되는데.
0: Let's take our time with serious talk. But what could these branches be?
3: 경계선인가요? 요게 좀 특이한데.
2: 여기서 다 멈추는 거 이렇게 선생님처럼.
3: 아.
2: 처음엔 여기가 산 속이니까 택배하시는 기사님들 편하시라고 하트로 그려놓고 하트 그려진 집이요 이러면 너무 쉽게 여기까지 차가 왔어요.
3: 네, 안까지.
2: 너무 잘했어 했더니 마당이 파이는 거예요.
3: 아, 그렇죠.
2: 그 차가 크잖아요.
3: 네.
0: So they mean you must stop here.
2: 동네에서 버리는 소나무 가지 질질 끌어다 놓으니까 그런 대로 다 발길을 멈추면서 즐거워하세요.
3: 네, 어쨌든 뭐 경계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이제 돌담에 나무 하나 딱 해놓잖아요.
2: 네,
3: 그것처럼 어쨌든 얘기하고 들어와라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들어가시죠.
2: 네.
3: 마당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2: 네. 4년 동안 이 마당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처음엔 하얀 꽃을 심고 싶었고 또 포기하고 그대로 둬보자 해서 이렇게 오솔길이 만들어지기까지 4년 걸렸어요.
3: 아, 나름대로는 그래도 4년 동안 만든 오솔길이네요.
2: 이 안에서 오솔길이야 오솔길 만들었고 이제 불멍하는 곳이고요.
3: 네.
2: 이렇게 풀담.
3: 아 풀담이요.
2: 네. 저는 풀로 담을 만들고 싶었어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하고 세월이 만들어낸 거죠.
0: By the way, Ms. Hyoje, why did you come all this way to set up a house?
2: 저도 태어나서 괴산을 와본 적이 없거든요. 연고가 없는 곳. 무지를 찾았죠. 산과 바위가 나무가 좋은 곳. 선생님, 이 집에 이름이 있어요.
3: 아, 네.
2: 그래서 마당은 봄눈다방이라고 하고.
3: 봄눈다방.
2: 네.
3: 봄에만 와야 되는.
2: 아니, 봄눈이 그냥 속절없이 녹아버리잖아요.
3: 아.
2: 그래서 고집을 좀 없애야겠다. 봄눈처럼.
3: 봄눈다방. 다방인가요, 저게?
2: 예, 다방. 네. 입이고 소나무로 머리.
3: 머리.
2: 머리 헤어스타일 만들어 주고요.
3: 네.
2: 봄눈다방.
3: 네.
0: The structure of the house is very simple. The tea room and the kitchen are on the first floor, and two rooms are on the second floor. This place, which appears as soon as we enter, is a multi-purpose room that doubles as a kitchen.
2: 저 공간의 이름은 명의루. 식문화 강의실로 쓰여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식탁 매너 수업도 하고요. 눈 가는 데가 많으니까 사실 명의루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이건 얼마예요? 어디서 샀어요? 이런 수다가 많아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주로 저기는 수다방처럼 쓰여요.
0: There are indeed many charming props here.
3: 아유 왔는데 재밌는 또 소품이 있네요.
2: 네.
3: 이건 뭘까요?
2: 한번 열어보세요.
3: 아 열어봐도 될까요?
2: 네.
3: 네. 보물이 혹시 사탕 아닙니까?
2: 다들 좋아해요.
3: 아.
2: 캡슐 커피. 도시에서들 오시면
3: 네.
2: 막 그 카페인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럴 때 짠 하면 걔가.
0: There are baskets for coffee capsules and tea bags. We would expect no less of Miss Hyoje.
2: 그래서 이 글씨는 이회수 선생님께서 라면 젓가락으로 써주신 글씨예요.
3: 라면 젓가락이요?
2: 예. 효제의 손끝에 닿으면 누더기 헝겊도 선녀의 날개옷이 되고 초근 목피도 진수성찬이 된다. 저 잘 살아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구나. 이런 벽과 그 아래 겨울 석화가 쪄먹어요, 많이.
4: 석화 굴.
2: 예, 근데 네. 어느 날 석화 굴이 네. 이런 데가 온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갖고 있을 게 아니다.
4: 네.
2: 어딘가 굴 회사에 시집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3: 그래서 구두, 힐 있는 예, 구두로 힐. 효자스럽네요, 디자인이.
2: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차 마시고 있는데 너무 우아하게 나뭇잎이 실내로 날라 들어왔어요.
4: 네.
2: 그게 너무 행복해서 넌 나와 함께 지내자 이러고
3: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오네 뭐가.
2: 얘는 운전자 앞으로 또 날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 나와 함께 집에 가자 해서 네, 네.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네.
0: So everything came together to form a precious meeting.
3: 마당에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것들을 계속 끌어들이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저는 이 공간이
4: 네.
2: 공간이 저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면 엄숙해지는 거와
3: 그렇죠.
2: 같은 이치인 네, 네. 거죠.
0: Even the branches hanging from the ceiling stand out.
3: 아, 이거 천장에다 이거 무슨 나무를 이렇게 걸어놓으신 거죠?
2: 물풀의 나무예요.
3: 물풀의 나무요?
2: 새총했다고 하고요.
4: 아, 딱딱한.
2: 네, 맷돌 손잡이하고 나무 중에 네. 단단한 나무래요. 제가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고 고개를 한번 이렇게 젖혔을 때 보고 있으면 치유가 되고요. 처음부터 집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4: 네.
2: 그렇지만 이 집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공개하고 소통하고
3: 많은 건축가들이 나름대로는 공간을 만들었지만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채우는 거는 주인의 몫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구조적인 문제는 좀 보여요. 예. 바닥 장선이라는 게
2: 네.
3: 폭이 넓잖아요.
2: 네.
3: 여긴 좁고
2: 네.
3: 그러면 이제 좁은 쪽으로 보내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장선 방향을 뭐 일로 보내고 제가 보니까 장선은 이제 연장을 했거든요.
2: 예.
3: 좀 부분 부분 좀 끊어져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벌어졌어요.
2: 예.
3: 그런 것들은 제 전문가로서는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2: 아, 그럼 이게 안전 문제가 있나요?
3: 3년 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 3년이요? 어머, 그럼 이거 시한부 집이잖아요.
0: Joyce construction is done to endure the load of the floor. And in this house, its direction was set up wrong.
3: Oh, 이 집이 너무 이쁘게 꾸미시는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2: 네.
3: 그런 부분들은 고치면서.
0: A whole bamboo forest is situated in the tea room.
3: 대나무를 이렇게 잔뜩 심어 놓으셨네요.
2: 감사해요. 심었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3: 네, 대나무를 심어 놓은 거 아닌가요?
2: 그런데 제가 네. 이유를 얘기하면 급 실망하실 거예요. 얘기해 드릴까요?
0: Could there be a secret behind this bamboo forest?
3: 어쨌든 자연의 요소를 자꾸 집으로 끌어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하신 거 아닙니까?
2: 이유는 알고 보면 네. 간단해요.
4: 네.
2: 창문 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린 거예요.
0: What an ingenious idea, Miss Hyoje.
2: 전시회가 끝난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다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대나무 방, 운상정 이렇게 불리죠. 함께 무대 의상을 한 분이 나훈아 씨 여기 가봉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 전시회요 어째요 막 이렇게 하니까 123층 롯데월드타워에서 123층이면 운상정 구름의 정자라고 써주고 가셨고 그리고 늘 이렇게 끼고 살아요.
0: 운상정 Pavilion where clouds lay over. It makes Miss Hyoje look like a hermit.
2: 그러니까 최초인 사람들이 좋은 점이 있어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목당꽃 매듭이에요. 목당꽃처럼 풍요로워서 목당꽃 매듭이라고 이름 지었죠. 비녀 매듭, 비녀를 찌른 모습이라고 제가 묶을 때 비녀 매듭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걸 받고 공통된 답이 있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불러. 같은 마음인가 봐요.
0: The task of naming nameless things. At those moments, objects and spaces take on special meanings.
4: 이 집은 지은 겁니까? 아니면
2: 아니에요. 아니요. 지은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제가 지었다면 이렇게 처마 없는 집을 짓지는 않았겠죠. 이 집은 그냥 네모. 네모난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깍두기 집 안에 효재가 술을 놓은 거죠, 술.
3: 관리를 안 하셨나 봐요. 우선 목조주택인 거잖아요.
5: 네.
3: 그리고 외장재가 적산목으로 했는데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 이렇게 원래는 오일스텐을 칠해서
2: 오일스텐 바른 거예요?
3: 매년 바르시나요?
2: 한 번 발랐어요.
3: 한 번.
2: 매년 칠해야 돼요?
3: 그럼요, 매년 칠해요. 사람의 피부랑 똑같습니다. 이제 모자를 쓰고 계시잖아요.
2: 네네.
3: 내 피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네. 처마가 그 역할을 합니다.
2: 오, 모자 비유 너무 잘하셨어요.
0: Wooden houses must be stained with oil every one or two years to prevent discoloring and strengthen its durability.
2: 처마 없는 집에 산다는 건
3: 네네.
2: 비, 바람, 눈 네. 다 맞고
3: 그러니까 내가 모자를 안 쓰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 햇볕이 되게 따갑거든요. 저 집도 이제 따가워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조들이 옛날부터 처마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500년 살아보니 야, 안 되겠다. 이 기후에 맞는 식으로 이제 건축이 발전을 하는 건데 이 집이 나라고 생각하고 아, 우산도 필요하겠네. 아니면 모자도 필요하겠네.
2: 네.
3: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2: 우리 집은 이렇게 고달프게 가요, 화장실을.
3: 아, 불편한 화장실이군요.
2: 그리고 문도 거꾸로 그러니까, 딸렸어.
3: 문 여는 방향도
2: 거꾸로.
3: 들어와서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네요. 네.
0: The bathroom offers the most strength to Miss Hyoje. It's the only place where she can be alone.
3: 네, 화분도 있고 뭐 역시 보자기도 있고.
2: 네. 이제 제가 화장실을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유일하게 혼자 있는 공간이에요.
3: 화장실, 그렇죠?
2: 예, 그래서 네. 저는 이 공간이 잠깐이지만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 시절에 어린 왕자랑 우리는 다 한 번쯤 대화하고 자랐잖아요.
3: 네, 그렇죠.
2: 그래서 어린 왕자 오르간만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여기는 제 시예요.
3: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 잠깐요. 장점 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거든요.
3: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2: 그래서 시를 쓴 사람과 읽어주는 사람. 어머, 오늘 화장실에서 우리 이거 뭐 하는 거지?
3: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래줄에 널려 있는 속옷들, 눅눅한 수건, 욕조 구멍을 막고 있는 머리칼. 그러다 잊혀지겠지요.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하얀 수건에 레이스 꿰매고 빨래는 줄 맞추고 빠진 머리카락을 잡아서 바늘 쌈지에 모읍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2: 와.

0: 감동. 오늘 전체에서 화장실에서 둘이 버리는 이 퍼포먼스가 저는 제일 감동이에요.
1: But there are problems with it as well.
2: 근데 화장실 오시는데 네. 뭘 들고 오셨나요?
0: 여기는 누수가 돼가지고 불이 안 돼요.
2: 그러네요.
0: 그리고 위험하니까 수리한다고 뚝딱거리는 게 싫어서 그냥 이 상태로 불이 안 들어오는데 초 켜고
2: 초를 켜서
0: 네. 초를 이렇게 켜서
2: 이렇게 켜놓는 건가요?
0: 이렇게 해서 유리 뚜껑이 꼭 있어야 돼요.
2: 운치는 있네요.
0: 그냥 운치라고 생각하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정전되고 비가 새고 이러면 짜증으로 연결되거든요.
2: 어떻게 그냥 슬그럽게 그냥 이겨나가시는
0: 맞아. 아니 새나 그럼 나는 촛불을 켜리라.
1: Since she bought this house due to its views, problems abound everywhere. She was irritated at first, but she had a change of heart toward enjoying the discomfort.
2: 천장의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0: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0: 뭐가? 누수가?
2: 그렇죠. 누수가 계속돼서 이제 이 나무가 어쨌든 시간이 해서 이제 변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1: You see, Ms. Hyo-jae? Regardless of how you dislike crowds, you should hurry up with the repair work. Leakages can be even larger inside than on the outside.
0: Mm-hmm. 시골 집에 굳이 2층이 있어야 될까? 뭐 이런
2: 아무래도 오르락내리락 네. 불편하시니까 아우 경치가 좋네요 올라오니까.
1: The second floor is her favorite area.
0: 이렇게 문을 열어서
2: 네 어쨌든 문이 이제 바깥으로 열네.
0: 바깥으로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1: Since there are no eaves, everything presents discomfort.
2: 그 우산은 어쨌든 접어서 이렇게
0: 급하게 네. 던지고 후다다닥 이렇게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품위가 없어지고
2: 네.
0: 뭘 후다다닥 거리는.
1: It's hot in the summer and cold in the winter.
2: 3면에 지금 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처마가 없어서 워낙 서양빛이 들어오니까 늦게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0: 겨울에는 항상 입김이 보이는.
2: 아 추워요.
0: 너무 춥고 네. 오죽하면. 여기를 수장고, 창고방으로 쓰겠어요.
2: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붕, 삼각형 공간이 있으면 그 삼각형 공간이 사실은 중요한 단열재 역할을 하거든요.
0: 그 우리 집을 통해서 네. 그 로망, 시골집 로망 있는 분들은 꼭 하나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붕은 꼭 필요하다.
2: 처마.
0: 처마.
2: 경사지붕.
0: 아, 경사지붕.
2: 이게 꼭 필요한 거죠.
1: 그녀의 방은 미니멀 embellishments. There is a reason for it being such a beloved space, despite the inconvenience it presents.
0: 눈 뜨면 찬물을 끓이고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이제 하루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물 따르는 소리가 이 공간에서는 폭포 소리처럼 들려요. 이 방의 장점은 누워서 별 보고 달 볼 수 있는 거.
1: A picturesque view that unfolds at night. That is a special gift that is priceless.
2: 선생님 다운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당연히 더워야지, 겨울은 당연히 이제 추워야지. 어쨌든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자연을 안에 끊어들여서 나름대로는 공간을 디자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효재다운 집 같아요.
0: 감사드려요. 응원해 주셔서. 다들 짠해하면서 서울들 떠나고
2: 계세요. 저도 그러고 떠날 것 같습니다.
0: 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제가 만들어서 고쳐 살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느 집이든 구멍난 천정에서 비가 쏟아져도 또 다르게 예쁘게 살 거예요. 언제나. 꽃밭을 만들어야겠어요. 미니 꽃밭. 이거 좋다. 뾰족한 부분은 쓰임새가 있는지. 오, 이렇게 잘 커주다니. 어머, 고마워.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티를 옥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걸 또 산신령놀이라고 이름을 정해줘요. 내가 산신령이야 이러고. 나에게 집이란 진행형이다. 완성은 없다.
1: The summer will be plentiful due to Miss Hyoje's touch. We'll look forward to it.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제안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었다. 우울과 고통과 불안을 듣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제안은 왼쪽 벽에 손을 대고 걸었다. 때로는 달렸다. 미로의 길을 다 걸어야 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출구에 닿을 것이고 이제 제아에게는 출구가 중요하지 않았다. 왼쪽 벽에 손을 대고 걷는 동안 들여다보는 자기 마음이 중요했다. 언젠가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으로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들이 무릎을 세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왼쪽 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들의 오른손을 잡고 싶었다. 그리고 평생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제안은 정말 그러고 싶었다.

이게 저의 일이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저의 일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딱히 욕구가 많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크게 원하지도 않고 그냥 글을 쓰는 순간에 저가 가장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을 쓰지 않을 때 저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는 저인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해가 지는 곳으로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일이고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자, 허투루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연차가 쌓일수록 오히려 좀 더 절박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저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8시, 9시에 일어나서 각종 청소와 빨래와 그런 것들을 하고 밥을 지어 먹고 한 12시쯤 책상 앞에 앉아요. 그리고 12시부터 5시, 그러니까 겨울에는 5시, 여름엔 6시까지 글을 쓰거나 이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딱 퇴근 시간 지켜서 5시 혹은 6시에 일어나서 한 밖으로 나가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간단히 요기를 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잠듭니다. 이게 정말 그 거의 시간도 비슷할 정도로 지키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네. 네, 그게 그 배경 스케일이 클 뿐이지 그 이야기 자체는 좀 인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은 그 배경에 제가 중심을 뒀던 게 아니고 처음에 소설을 쓰려고 했을 때는 그 소설의 주인공인 도리와 진아 레즈비언 커플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 레즈비언 커플이 무사무탈한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주는 혐오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잖아요.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쓰려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계속 있는 일인데 소설 속에서도 그들 레즈비언 커플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는 상황을 쓰기가 싫어서 그렇다면 모든 인류를 불행에 빠뜨리자.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이러스 재난이 먼저 들어왔고 이들이 굉장히 넓은 대륙을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런 배경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방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다가 러시아의 대륙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달린다면 저곳으로 가자 해서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육로든 이제 바다로든 러시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는 배경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이러스 러시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어떤 커다란 스케일과 배경은 그 주인공 두 여자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쓰면서도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무섭죠.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라는 것을 가져온 이유는 어쨌든 전 인류에게 비교적
비교적 공평하게 이제 닥치는 재난이라고 생각해서 상상을 해서 썼는데, 저는 상상을 했을 뿐이지 이루어지길 바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 속의 상황이 훨씬 더 극단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빗대어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코로나19가 끝일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현실에서 바이러스 재난을 겪으면서, 약간 집단 지성을 믿게 됐어요. 사람들의 저는 어둡고 악한 면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이들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면서, 좀 더 인간을 신뢰하게 됐달까? 저는 그런 면이 생겼고,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믿으면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겨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란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팬데믹을 겪은 후에 그런 걸 소설을 쓰려면 너무 상상력의 제한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좀 겁이 나요. 무관심하더라도 겁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고 쓴 소설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속한 이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제 소설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래도 인류 보편의 사랑과 희생과 가족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이질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반, 호기심 반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내가 써도 될까? 정말 현실에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면 어쩌지? 그래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꼈는데, 그것이 책임감이 무겁고 어렵다고 해서 안 쓰고 있는 거는 더 나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을 쓸 때 딱 무조건 이제야만 보여주자, 이 거리감을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도 말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이재아가 그 일을 겪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일을 겪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그래서 재아가 되려고 했죠. 모든 것을 재아의 시선에서 보려고 했고 생각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알 수 없는 것은 글을 쓰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있는 제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괜찮을까? 이거 써도 될까? 훨씬 그 어떤 소설을 쓸 때보다도 질문을 많이 했던 소설이에요. 저는 제가 쓰는 인물의 편에 서섰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썼던 것 같고, 그렇게 써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3자나
객관화를 하거나 제3자의 시점이나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인물을 바라보는 순간 글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쓰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에게 최대한 이입을 해서 쓰자라는 편이고 그렇게 써서 어떤 문학적인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쓰기로 한 이상 이 사람이 그냥 당하는 이야기만은 쓰지 말자. 마냥 당하는 이야기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뭐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라도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을 쓰고 싶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인물의 편에 서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변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면이냐면 제가 20대 중반에 소설을 쓸 때는 그냥 분노만 할 수 있었어요. 이 사회의 부조리와 사람들의 어떤 부당함과 이중적인 면과 그런 악의와 뭐 위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아이였을 때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컸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

0: 주변을 돌보지 않고 어른이기를 부정하는 건 굉장히 나쁜 태도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냥 화만 내는 소설은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최소한 이 세계가 왜 그런지 스스로 설명은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냥 비극적인 이야기만을 쓰기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완전한 희망은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은 정말 어릴 때나 할수 있는 생각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어른스러워지자, 어른의 생각을 하자, 그런 생각들이 소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저는 이제 내가 되는 꿈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 이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한 2, 3일 뒤면은 독자분들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 성장 소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을 지키면서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장 쓰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막 탈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없는 걸로.
1: 네, 안녕하세요.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 한배실무통번역과 위원 업괴라고 합니다.

번역가가 된 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요. 제 전공은 대학 전공은 한국학이었고 석 박사 과정의 전공은 한국 고전 문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한국어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어 책을 많이 번역하게 됐고 또 번역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번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내가 번역한 책을 출판하게 된 순간입니다. 내가 고생한 과정의 결과이고 또는 정신적으로는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첫째는 언어적 그런 능력, 그리고 배경 지식하고 번역 스킬이라는 게 세 가지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언어 지식이라는 것은 춘발어와 도착어 다 잘해야 하고요. 춘발어를 잘하면은 원문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착어를 잘하면은 이제 내가 도착어로 번역한 문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요. 춘발어와 도착어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번역하기가 어렵고요. 원문 텍스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도착어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문화에 맞게 문장을 번역하기가 어렵고 또 독자들이 그 문화에 좀 맞게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스킬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분야마다 조금씩 번역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면은 번역 과정이 많이 편해지고 또 번역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축구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죠. 또 요새 이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번역가 분들도 번역 능력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번역 저서도 독자를 많이 끕니다. 물론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분명히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유교 문화인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그런 차이점을 모르면 번역할 때는 어렵고 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오해한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법상으로 봤을 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은 수식 부분이 있는데 그 수식 부분을 주어의 수식 부분인지 또는 목적어의 수식 부분인지를 잘 구별해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품에서 인간이 겪는 그런 일들을 다루거나 혹은 사람이 아름답게

하라는 권장들을 하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국 문학을 많이 번역했는데요. 제 전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전 문학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역사랑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읽게 되고요.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역사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꿈이 뭐가 있냐면은 기회가 되면 한국 역사 자료들을 각 시기별로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번역하고 싶습니다.